0: 어지 망세기도와
1: 당시 냠이 뛰는 게 고세 치지 제비
0: 막도 같이
1: 갈래 게임도 간다 직당에 더디 칼아 수가 제가 갈래 게임도 개대 생이 달라
0: 갈래 가서 와
1: 계속 나 갈래 카르 공부도나 키랑이랑 칼아시다로
0: 뒤든 당다 먹어

0: 디 역체 봤냐 뒤.
1: 디 기랑 숭례 가나를 깨니 마스비라. 니 그래서 하게 비다.
0: 디 걔는 염도.
1: 쟤는 생각을 깨고 싶어.
0: 니 비강기 증강난 루스.
1: 레스.
0: 니 아무나 피해서나. 숨 마셔야.
1: 돌 딥나.

0: 소스 쉽지 있어 보입자. 거림이 글쎄. 디엄마 돼.
1: 양야. 장은 좀 쉽지 있어. 언니는 맨가 좋아 용不是不. 아치. 진짜 못 쏜다. 얘기 나잖아. 가마시라 선유휴. 로고 최고도 정말별라. 허지. 보면디네. 양야. 장을 가러라 쏜다. 직티셔. 얘기 저도 따라 채워.
2: 캄사 등용량 응시거히 바스미도
1: 카리 미디 요마리스 고스비에
2: 미츠케왕 소자 바스가스네 존차샤 다와지마 피쉬
3: 다치도 오네
1: 입자 저
2: 태도
1: 독도

0: 키라니게 검부 통다가 고몽고야 가도 로종량 님지 마치 배시고 군이 튀나면 뒤도 마시 키라니 삼도다 수정게 로종량라 주저서다 최선 수시 가르치기 되네 제주 너는 잉글시기
1: 장교 오늘 심도 야라 시에서가 넘지마도 군이 같이 와킹 마비
2: 수천 오늘 양아야라 시 충디네 다부도 안 탐고 잘리 가로지도 룸만 줘야 되게 그제이나
3: 다야카토 마 잽새기베 아
2: 겸무수 겸무수 겸규마쇼
0: 니에쿠니라 라오유쿠네데응 니흡도겹스기
3: 툰다티키 제사비인바 수수준달디 장샤톤네 젠주지기리 급디두문니 징지담비나 뱀질라
0: 니에디제 쇼쿠스베 준다윤은 레야게쇼시 장다 징지담과 가려려 계생아 권에드라비너 장위제대제 쇼세사가 뭐요 마칠라
3: 외송 권해드랑 라비나 나 라블레 가용아
0: 쟤는 가 샘플 기부제쇼
2: 수천 다리라는 전단위배 레미스 뇽을 친자 내버 시에를 친부르버
3: 장구 세비나 니 두더고 쇠무소 요인이야 가리나 이내 다시 위송을 야우시 둔다데 가르툰 제도상 제말레 가르치네 제대 요시 既然出来的我那两个就别差了明明只差不多下不到开门都工作你有什么提示过去给自己没事打开愿意连那同样开始提笔呢你连提示也不至于不然对于来大姐对于这个就去不下明明不会有啥你连个就去其实随便是不至于的过程不足提示也不呢不然你老后来个姐托不起来也不大
0: 愿意我们估计让西球也不从不是吧加上其他嘴连护他结果都没多卡里面可以说哎穷这人呢这次没多过俺最古小敌人去嘎大去去当面是大比基喂宋雷米今年能入不同样的这些点别同大是马戏给西人给去落了咱们的鞋嘎记得你你得这早晚的情马戏得来叫死哈拉索 三十二岁呢，上个林子玉参加过。你爹呢，林子玉他的兄弟看到了，我这三边干过这点一个事。<笑><笑>

댕겨 궁감사 기랑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이네 담냐 디제 조로나 교육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선교나 셰다디 노브즈베스나 용외토 디니 데네 정요마지 레젠 코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 드릭 레젠나 리주 고시우니 리주스야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자자르 첸보 퍼버다 강갸 슈왕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친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고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뷰스야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제 하장기 교보다 숙자디 하장 치부요지 최고 인치 고급 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겹주소디 훈우다 높장기 지위도디 배자자리는 스트란다 유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뭐보 삽소 망외 차자 친부 법이나 리주 체거 요시 하과 주 여주 차시 치고 규수 차자 법주 치고 리주 양스 튕고 요지 배자자나 간수기 죽주 리주다 스트랑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시지리, 让日给格里亚 日据给 시군치와다 退毛와 多数치와几个 개据点有지, 日据给 纽约特区 하江前部约자, 近年 DTMR 重组党熊蓝 三不所 蒙西之归 多罗瓦다 급식리야 감카시에나 초롱배티 강용구有지, 니네이나디 추조스다 창단리야 주어동구유바마세 급제기 가제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지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밀 서시다 트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아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디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녀 마치아보다 추나로로 두수다 담자 망부 제우요지 슝람기 쇼니 가과암 야나 탱어시 윈치웨 리주 튠슈 유사 차자치부 법에 지혜라 리주 튠니 요지 능주 디리 튠친 아 리주 튠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통순 칠기치 치고구 요지 계시 지구도 유비기는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지구기 쇼니기 토살 회고이벌에 초슌도 피규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경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회도 마리 뒤종소 셈벌님제 남자 큐니 지구어 마리 인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저와서 배제제 제위니 뒤 뒤도도 공주치오리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를 예산 수초오리라 대가 정주 튕구 제보다 야나 책임 유신 두단 세바 예산 수초오리 예산 수주

0: 체리 탄 튜베 다다리 지소 탄 초와 두고치 체리 탄 튜베 능교 레 초에 딘즈 대다시 좀와 힘게 공감사 탄데케나 주시 집 티네 편준 참로 리센지 부덤숨 마티 덤숨 뷰 디체인 인신 하우 튜르네 니제 튜르 파르 갸즈 슈기 겐젠 덴베 응위리 시이 원야 하람 롱고 동교 니차 시응을 라 베트 자메 두친 버타 태가 키 규베 메버 차베 규긴 탄데 양가 신 도가 외 사와 시기리 원나 부덤숨 마 원네 규 체브지 탐 탄데 콜레딩 대다기 규베 사완네 체야 메버지 탐 디링기 게제 메베 소자 베나 샤미 주이 마타 담미 디세소 부덤숨 마타
1: ཉམ་ཐོ་ང་དེ་ཐུན་མོ་གི་མེ་པ་ཐ་ཉི་ཉི་ཡིན་སུ་ཡོ་བ་ཅི་ཐམ་ཤམ་ལ་ཐི་གོ་ཁེ་བེ་སི་སི་རོ་ན་བུན་དམ་སུམ་མི་གི་བ་ཚུ་བ་ཧང་ཨུ་ཐུ་རབ་གི་ཡོང་ཁོ་ཅི་གི་ངོམ་ཐི་སུ་ཡིན་ཐི་ནི་རིང་ཚེ་མི་ཅི་ལེན་རྒྱ་བེ་དེ་མི་ཅུམ་པོ་ལོ་ཉི་མིན་པ་སུ་བོ་ཆམ་མོ་ཐང་སེར་མ་ནོ་བུ་ཁེ་བེ་ཁུ་ཚོ་ཅི་གི་ཐི་སོ་ 본담 숨비 과거에 제대로 근제 지구 예비 외주 지구 유 잠닝 사제 소수 한우 주력기 교도래 원 받다는 본담 숨만니 한우 주력기 센터 너무 대신 계속 롱 통주 숨차니 내버탄 이내 롱 통주 니자 신문토 로버도 매부차없이 본담 숨만 원에 기부체 바지 탐 다디 고리팅 기다기 기부 초대 지게 유탐 광시 北海기 로리에 뒤수 땜이 뒤신디 계속 매파 소원에 제당러 교용구요 나위 기지 매비 소장 뒤지기 송의 제당러 산다체대 규비 광당지 장자 갸소 로주구요 지 임자나 양 땜이 뒤신니 문담 송매 규부 마지 계대 쿵 대비나 태조롱 원내 년년 저유부지 폐제 롱 통교 나차 숨교원 투 갸즈 낭네 루부토 섭다 민지위 기지 매베 소자 카지트 팅디 소자지 폐제베 트네 세츠긴 기지구이 당뒤네 무티지라 균동 조신유 강바 제마타기 쇼순지 소자 티 종용 기비기 균도 침부 중화타 카지 치료 체부시 기바타 수부탄 강바 예체 세유 티니 균매 차상위 조주시지 세세소 티 정규왕 고송 제도 배만제 윈삼기 된장 대입이 멍시 조주 대워라 모자르시위 남사부 멍부중 기지 매베 소자티 유리 망고바 갸즈 낭기 직진비 제자바타 문담 수만니 콘서트 퓨드 종위 전제지지 롱 통조 망베진 데미 디세지기 세수겐탄 강다진괴 사준 진삼수 충두기 소화계신이와 티니 문담 소매 소두 세당품 지고 직경시 태조 차롱 제바 당자 충중 조외 치고 지기유 배제 팅 줍든 제지 데미 디신 타마 지딘티 처모 최수 디체두 세최기 빠숨네 치수 지기유 데미 디싱기 메보 튜니 제디위 초대없이 니원이 제강 감사탄 캬즈 발라 손에 제부티지 양부담 손미 대리니니 카지라 년진 덴비 그유니 부총리 제토마 감사한죠 바디기지 매베 소자기지 세고리 강사를 키우여탄 대다기 매베 손에 시럽균진 제범마세 다르기 공비 당류 대주 공이 소도바탄 구림 덴비 튜몽기 냠대 제시범마세 대진은 내부탄 다나 남로포와탄 원체 갸즈난 강사르 케비 본동성마티 나사네 규동심바 무유지 대규진 다다양 나르시 세도 제덤메 이네 본동성메 기지메베 소자기 니니 저동세도 마당와 소자추 니붐 예진 송유 다다 소자기 지 갸즈 곱주하삼 톱치위 규디를 떠바이 원장 기증 매배 소자 피규 재배 규림 개체수 심리 고교기 한우 퇴력기 경외 남아

0: Girejibe chude nedo dine su, neba yeshir chego zuba tan, jo yongi sachakane yongwe, kashu yinbe neba tan, konzu nangmira, jime menjwe chegyu ngonjwe takje chebar lebyubshi. Chilu nido nisadu lu, chinda gube ce ju nyingi gongme chudu chungi ne, laza chongire jagsi todam juki, jagsi legu, zeju be rishu teje kabara legor ge gujik, jik nisum legor nga juansam chogyushi. 갸제만조기 즉시 타뉴르게 셰프슈 네드유나 시드 셰프슈 망벤 테제 카바라 레고르게 고직 직니 숨 싱아타 야나 즉시 레고르 슈레데수 쇼초그유시
1: 스몰링게 팅디 편중 선경염자 니드슈사
2: 나발힌게네 티베 마오웨 선교켄데나 주제진데키 에이피비스로나
1: 상공제요
2: 상공제요

0: 남자 손님도 손이 유마리스.
1: 예,
2: 남자 손님도 손이 유마리스.
3: 儿子了，解放了，解放了，别那么说，别想那的，别那么说，
4: 别这么说，别这么说，
3: 对，是。

0: 마라니 워시제 그림 시비다
1: 너니 워시제 다와니다 님 시리 치미도
0: 세프티 트니도 와
1: 나 필링 레베 님 미티네 체니 세프시다 니데유 하바도 예주조 치메지 니니 다르시 주구지 깁제 토아게유 니 세프시다 니유다 가치소
0: 마라니 스튜디오 세디 Rāngchū chōgur māshē nī yōng tōi.
1: Chēnā kā rē chāng rē?
0: Nī rāngchū tūy lā lō tū... Rāngchū chōgur shē mēng. Rāngchū lō tūng lēng tūy lā. Ngā tā, fē lī ngur māshē nī yōng tōi. Tēng tē rāngchū chōgur ngā gyāb shē mē būyā yīgū shē.
1: Tōng ngā tō nye chū chōgur yē, fē lī ngā rāng gōr nye tūy lī shē nyō mē. Chē zā nye kōng ngā rī shī nī mūyā sām chē yō yō pī.
0: 인기 맛이 나 수나 십시키고 말이야.
1: 이 처음에랑 게 예주조 좀 쓰기. 니에 니라는 박차 여기들 가 봐요 쓰기.
0: 수랑 그 미래. 그냥 이거 배미.
1: 비차샤는 링디다. 차도 두더 치지 캐고니. 대다 먹고 싶기.
0: 링지. 자한테 치지 그래 신이시. 제너랑 게 잠을 쉐도 저도 저리.
1: 나 링초기 취시들 려뉴미.
0: 上些当些比呢，去些这个有在天气凉凉些，后头这个东北季了，叔叔婶婶些比呢，新年阿拉你。

0: 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有些
1: 말이 나 단다 침부 찾아 양이와 최신의 유 나 보고 취지는 말이 도다 보고 숨겹 제거 안 믿도
0: 네 라보고 술을 또 생매 된다디 녀석사 주유장 네 제도 좀 마셔 나야 미리 잡셔야 되는데 감매
1: 장 제다디
0: 나 사튼 입지 좀 두게
1: 네 주저다 잡으시라도
0: 아 뭐부터 도대면서 롱게 씨봐
1: 나 팀을 내가 치었대. 님부 가게면도. 수수 가르치게 되어 유입다. 가르치고 매 하고 또. 이내 페이링을 내 잡에 지를 때를 쉬는 것이야. 나를 가르치고 매 신기라. 기다 주영아 다리 제비지. 내 페이링을 대지에 자샤 양을 주도 못 쓰기. 제자 내 페이링을 내 고소 수사비 쓰기 유라. 내 나야이. 기다 주영이 너무 다 지그지. 张古先生，到俺你那，你们心里清明多。一年头到门口去给女预备穿那衣服，堂头你让了破车贴，让给告诉你俺女姐姐，今年新年叫你告诉你，今天是哪个娶媳妇呢？上去，一年急了，让你们都穿上去，老亲老妹老娘说了去，今年堂头看不中眼的，你最低他去写了去。 你们都尽力气，让给俺拿来给。让给俺若不能够写上写下，长不写笔呢，俺特地给你看不久，特别是看上去读不写。让给写不写，俺就能够记住啥的言文那些呢，坚强不去一面。别过了让给俺，去给不是了的，洋洋，多多学历，看上去那种女女意思。
0: 既然是你们都心门苦了，现在苦就忍了，天堂我们苦真实。我那既然做移民去了，给你，一年头的年薪呢，先去。让给俺天堂我们苦这些，分数成，让俺也死的，让土地俺的阿婶也死的。我那钱呢，让给俺让不起来钱去。 나무 깊지 토가 대대도 장경아 진주부터 시작해 로지 로메 로니 통제 레전기 가르디 장가 살고 시작해 셉지 던도 니지 레고라 장가 저거 시작해 셉지 던도 어 장경아 추시로 시디
1: 예랑 구너디 장게 시지 마시 방은 님은 갈 게임 줘봐
0: 어 쟤는 아주 시부디게 쇼세사가 가봐 줘 유메 장게 두비 제조
1: 爹，若不去把孙子给，是我去，俺我做月了嘛。哈哈。当个你爹过生日的，我你，开车找一百送来是多。你这可吧，俺谈的主顾面，马他连俺谈的，菲林尼，开车三百多米，俺全当建议，平米小我三百多余，俺在运营的，这个要哪东西？你这嘛下过了，天天开车嘛是。
2: 对你这边两个大，俺这前头一边两个的，啥吧看不起咱这。永华，我走，我出来。行了。行了，过不去那么早，俺都在永华去，今天不吃个，就走走休息，过不去那么早，你过我俺永宁去，今天就俺铁东妈那住。
0: kenang masih kela, duks nak kena selesai sih. Ngah tanda tu yang tos mangsa sih, nyes tos juga pasang.
2: Yonga, tu je na. Yonga, cian kira dia jauh itu ngah susu na.
0: Les,
2: les.
0: Na, jangan kita tu kita tu mius ta.
1: Ngah mui.

0: 감사, 주소샤. 公司前面的这一年，那么就你们在穷啊？啊，罗月的。
1: 我来年过年，正常今年少了许多。年纪这两个弟，弟弟心里三不三不穷。
0: 俺去了这边说，东北土著关系。第一天了，社会从老穷忙起。
1: 嗯。
0: 社会从你们到云呐，是不是得给旁边的猫拉几个是大鸡吃啥一个是？지금 고라 지금 고라 감사 마페리 지진 남자기 지금 더시바 판수 정의 계속 나다 냠냠 만나미나 기랑 공시 그거 약속 주셨다 해요 마시
1: 지금 고라 군이게 두째

0: 아제 지유 군슬링딜 대비야 사르튜엔비 이치르샤 라게 고교시켰다
1: 이치르샤
0: 로종련아 만비담비 이치르샤 라게 교스구로샤 용두기 노 나 인치설 교시에 보유 도스네시에도
1: 让俺们这些还是说
0: 现在我用这些院长你两个忙过去也不是个月啊对的第一个是我用的些这些东西第一个我怕你中不得你也看你你能看到俺罗列上你也发出去了那个些你我你把个自己的 인지 세업시켜이
2: 야네 줄라도 왜 지지리아사대 상황에 딱 쉬르샤 레니에 요든 적이 없사도 와 디랑 글루리다 로도 로츠 팀릴 때 교시 다리 보마게 지시저 죽겠는 샤면 와 로조 량샘 나고 싫어하오시 미디 미나 뭐 집제는 뭐 집시라 소위 교시 나 뭐 집소니 다들 지금 된 디가라 기 교시 제가 멋있는 일을 쌤스다니 다고 재미도 다리 내주디 말한 수수미다 저 와두고
3: 장고 쉐비노 영원히 고수 무소 그 뒤에 내 보만 담은 기 용약 제쇼 마세 콩라 야 내주 사업들이 되지 디런 용신 사 주기
2: 수세 말하니 십지 로 죽자 주기 각자 뒤로 사와 칠 겨니디 수이메 샹기스나 셉시 교육기시
3: 도사시야 숨도 지신의 미디 페일링도 더 대유죠 지신의 여행 시베지라 양로존의 훈련 로지시 교육죠 지신의 로레 공수 니가 제 최디 아주게 안 밀지지 메죠
2: 디니 이기는 가라서 그게 이야 니가 채워시
3: 샹하시 주민 개신 교육 님은 호주 대뉴유 땅에 모자라 무기든지 소도 균이 미도 재산계 소미 집세 심하시라 수지래 예비요 마시
2: 나 린즈유르 오늘 세부시라 쓰기
3: 가리나
2: 도구 제공이다 네 주인의 세부시라 차없이 이 내장계 모라를 빛 숨겹시 제대 디제 숨겹시 제대비는 모라 예부탁 세시야 그거 비어르베아 上午内幕上里记约比呢当家CF起不这么多看你一记约CF也不多假如落大起我马戏淑臣上个陪妹记起都非礼你跟你的家住比呢老于顾家地干了你也得不算吧<音>

0: 이랑게 안안 지금 말벨라.
1: 나지 달라게. 가산선 교디 개비 여우시라다 샤숨기. 이니 창태르 텁시디 지구니 지주미도 숨기. 반야르다. 탄다쇼 니가게. 선교 사부디지 유브자. 다리나 내리 기부시. 이지 무이교도 것이.
0: 니시스.
1: 네, 중례야. 니랑 계시 정고시오. 다리 레가디 능구 미상매 대대자 계시 초부이나 롱례 수디 지마 보만라 샤 카고 치기시
0: 나인지 로부스쿠비 투순슈야라 기랑게 홍조라 까미소로
1: 시베시리 그위 주제비디 니가 찾아 주시야
0: 你个多啦，伊那片片光不是一边呢，俺那住地区人少点，天然土点啦，你个卡最右边呢，帮忙给解决。他哩伊那年上了，千万注意其他注意啊！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1: 지겹 놀아. 주름 가기 지겹 관락에 지나 제기.
0: 도미.
1: 대지. 소문다 주주디 제모토네 개 맛이. 수수 십지 인색 부입자. 개세 반수 정기 라페 남자도 미에비네 수야 칙세. 지겹 놀아.
2: 고소. 장가 랭가 구디시다.
1: 레스. 인다. 니야 사그마 PPT 시딩기. 디트랑 댕기 퇴자 사베 점자 소두 남두이. 프롭식도다. 파와치도 것이. 게지 지부디 미 상마 없이. 윤대네 주월라. 미지게 미니 고셔다. 미세네 주월 미니게 미게 고셔 것이.
3: 덕스 미시디 디콘다 제나 누망시라다 역시. 미시디 대비 예배가라. 더디 양고시라 역시 믹시디 다베시고 로글레사비 독스직디디나라 지투시 제자
0: 야쇼
4: 지겨로라 띵안초 단더란 쇠차베 차쿠비지지 돈더사도 쇠베 추구제유
1: 지겨반라게 지겨권동다 직조 첩집나그시 니에서 유무기 지나겐기기 락제초디 아단지제기
5: 年初初的说了一个研究所林子玉给超有那工作去了用啊我那平常说一下今年你也比初等面好的意呢还有意思呢我的那样子拿出他的一个说是的前一个规律是的我的后卫也是没这等说是是是这事儿贵的就是个别就当我们那天我说过给新主播是长满眼的我是说主打之吧那就老三的七毛以外都算前面的地特别要学一下
6: 这样子去过呀的上网通讯去呢非领给俺做那做嘛兴趣去工作那做俺做不的那路有咋他是没有做去其实你反说成了有你转达卡的玉米的他的那边来看这是他说也无是得意喂老婆你看他的人来明通看些是故意让俺工作从他的机器卡把俺张俺是故的用的给俺就得切过去工作得这是我啥不去啊用啊用啊 雅姐，雅姐啊，学徒哟，这是，这是一撇。啊哈，雅姐啊，这是雅姐啊，我谈的别的科目节，咖啡吃多不能吃得下，对面边的比了是不切土米多。若琳，你这边来的你是来新面，上个俺老大，你老去请你。这这冷嘛是冷嘛是，俺让你可怜可怜讲，是不？嗯嗯。
7: 这是谁的
4: 马佩达, 你也同样中啊, 两个都组织这个面有什么?
0: 他那两个是面上,

0: 수준 강디 나는 장재민의 몽고 유구시 이자치게 기본류 잼비지게 장계게 수입의 총다기 진짜민의 지구시 진짜치야 좋아 요마시 이내 특시 야우팀 제니지 머시 야우치 치토미용의 승비
1: 나니게 그들도 중지
0: 장기시도 개춘주대 제근 제지
1: 장계가 대체 구치 주고 얼바
0: 사회 내주 칠킬 근 요마시 언니게 대중지 진짜치야기 좋아 경마지
1: 喂
0: 出去了

0: 접어서. 나랑스게 제가 화계가 로세야.
1: 아, 진짜이는 위호님도 진짜 좋아. 미도 화진이 나랑스 다 가져도. 레포위스님이 근데 이 로지신 주십 좋다.
0: 상계 미디 민커도 웹신비는 상요용아.
2: 위홍. 위홍. 위홍. 아치. 보마 미마비. 쉐네는 오유신이 위에 마치 수정다 수위 손에 갑디 제뉴 요시. 잔디 중주디어 냐다스 챵아치.
1: 레로위라.
0: 계속시다. 계속.
1: 먼저 샤라드 수고하셔.
0: 불불.
1: 됐어.
0: 시켜지. 됐어. 됐어.

0: 도치. 수술래가 내도 유매. 그냥 주 답제시다. 용도에. 조링.
1: 얘저 당우디가 타제스이사. 그냥 이거 뒤집 피해고기.
0: 자세민의 도다디.
1: 대다디 얘 주고이. 띠니가 뒤집 유배 타제민의 디게. 얘 총다다. 참시수. 고립시 구지체샤유. 참대유.
0: 여수샤. 조링. 상게 년 접디게. 이제 점점 좀 뒤돌 돈토베. 조링 겨다. 신스매야.
1: 레스.
0: 자세민의 죄디. 말해 된 뒤와 주의. 년 접디 수지야 돈다티 되 아. 소체는 가이나. 이제 상게 연기다.
1: 응응.
0: 년 접디 수야 인지 된게 없어 왔다. 내 좀 말랍지 뭐도.
1: 이시스.
0: 상게 라타다. 첩제 지지. 창문당 더미. 용아.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 마. 땅 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즈니 진한 체외 레기 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 저외 파문이 나죠. 제르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로 고수로 딱 재난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아르솜 제네 무점 간직이 링한 티웨 토르다 시부 차주 제디 도리지라 순슈 사바지 탑초야 메차오 디슈 파바캉 르주 티웨치 녀주 잠베 원니 퍼리 자단 바라타 줍제 텐저라네 지도키 심세 파라 시그지 무미르네 슈샤게 모차라 원다 게시 작다 치르시기

0: 三看样没把它选接错了，估计。况个我呢，选接体外马尾拉在的矿都取材，这是一节气，是我们山东气拉在体，新年为谁的东南点把它，云南云土念头把它，顺序接头把接不得。各有节操的节，三九端午为来人的立。天呢，我接了，为东热度接把它切别，各在路子西行。 你多少期？明了，俺不是认为没三期，当初是开的呢，是不是三三期我接托出？当初提，人们老说以为你不听呢，三九小家的代表我过去读。提及，讲给三九他，我就你没三期多少时数念不三呢，托他们开局托起三九当个事儿，三九看。三九当差的钱。 开局题虽然忙碌呢，没事当我谈。我就说，出一天个不，我就临时一晚谈。三九题我接托，今个领队讲句。三国的接下来，你多少谈来了去？刚刚他们接不去，今年他们参加数据领出去。三九端午晚，我接题，三五一问的热度也行。今年。 我一直在伢子拖把他，你呢？谁给伢他看得起？他们吵架的，说不得过了，怎样拖把他？关注他一所在来源，看吧。人们仔细细查不清。今年全国七月，我一直在忙些，伢子七零月份，就在我不晓得谁。今年这些门店上不存在月了，虽然人家给开缺他，都不晓得。 人不先别团呢，人前不别团也行。那我们呢，从那天的团工别话谈，人前得罪嘛不有。得了团工嘛不要出，人不应知明察，还讲清不有。人不应知，绝不有他不约情。铁蛋找我，弄下去话谈，先回多个摊位。没三期稳当点。 村到内蒙培训错把他，田能将那托马学习。退入江湖边退过了，人不可以说我错。应知明山给人当写到托马呢，田了恰不了他，应知怕不说错为扩建，不追求错。龙我家这偏见当不久，人不应知关注了这天，人心明山开局点被就这个娘们写到去了。 人不总给应知关注那些别人，你们呢？站在村里申诉团别，推责任心气，哪在不现实？况给老蒋的呢？送贵金当江巴塔，应知所谓那个钱呢？老出去了，这个月，接了启动国际过去年罗罗，你们总装图，应知关注公司做呢？虽然给吃不了他，应知怕不说拿钱呢？贵金他，中途直接说怕了，加给钱，切不急。
1: 空气，南山养殖关注期间，他别的人们来钱的，加上养殖关注就在了老庄钱呢，加速他培训人们来钱呗，养殖团在忙不团结钱是。上坡电影呢，日语你要的，最低培训钱，这是大家要的，你不得加速钱，足够要的，各个店家乡呢，他是的过节时要定这些，家乡就买这。
0: 你们人不应知关注垃圾，军人也不吃不他，偏见又不当归，什么菜？让他们人家他，过节呢，新的快乐设备被打了钱就买不了，爱玩的土，通街钱包，楼下三对钱柜是送个月。看过我呢，军人吃酒呢，人先不供钱不是明白了，对外垃圾他人那个难端，他们都送外门先拖，军人买不了，退了给军刀他，吃不起个的是。 天人，你们他给住村里这些人，养殖局级角色最关键的用。其中没着话谈，说到这面那座的养殖局级铁蛋呢，人不总差不想给人过年我不现实。养殖国家跟村外呢，局级也不是点着呢，养殖国家为恐怕谈不赢了。 강내 체조의 야시 영지 교제 야부식 대표니 제수 교조 자교로 등견 첨부 자료 시인
1: 추수제 아 너가 근데 유명하다 세가 유명하다고지 캐시 슈가 된대 유나 팬더 요마시
0: 님의 어제 제발아 진봉기 영지니 영지 님부시 옌베 라고 자교로 참부 유바타 된제기 부제타 제제 티베 야버 원토 교제 팀급 영지 수입타 최충 제모 외가 탄류 소 초망보로 삼부동 그시 팅디라 현재 강시 소괴발의 신이 댐주자고
1: 다리 쭈그 섭다 소야이 벽이 태지 첨부시 다요지
0: 도와 십자 땅와타 낸댕기 댐주 체부규
2: 니마타 길롬 니기
0: 타라 영지 교제 야부시 담이 왠야 교제티 뷰제 간의 유민타 나로도 세르가타 레균쇼로 유민티 도시아비 제라 신의 제도도 코르카나 립지
2: 길롭니기 도시아구초
0: 님의 중의 첸부 도시아 출고로 리지 제바타 치린 자시기 겐라기 구지신 영주 규제토 섭섭시시기 티텐 도시아 출고로 기 소리 코로와타 듄 영지 규제티 리베 신샤 급티라
2: 니마타 기주 니기 로즈 지도 진비 나바 토네바시 유에진
0: 다다샤 신비 영지 규제라 믹지르르 디르시게 콘츠 레라 창오웨 쯔기 영지시 꾀겝 토민티 도샤 차르바타 시도 토규시 Nimei ngozhe chebara, kong chungdu kub, doxia ju cuibie, lerim yudu jo, lakshi konara dengu yiyu. Taja, yangzhi guzhu chayuro, tingrib jengi chujie jikje jebie, lechue chiru dablo chi yu la, lerim ka chigi gazi hiyan chungu chingu. Wenya, guzhu chibie, diwe lakze ti, chujie ki cip chirib deni yu. Doxia simba ta, dib legwara, 영지 남외기 뼈가 타지 외년배 세르가 타 대균 강야 쇼르비 도샤 제기 외장배토 치린 저시기 쯔기 소드티 게지체 지문 제유니 영지 거저 지겐기 시제 뉴제시 인신 테라 텐기 덴거바타 틸레 개치원니 닌지라 베데바시 장존 체바라 자류 쯔기 치소 능년 티 이른 애치 신이 지삼 티조타 원숨 재미 용토 치입 치 차르지 치린 저시 레디토 대티 쯔기 소다 꾀경추 영지 규제 토 제비 티리시 소고로 제티 그부 메베 차제티다 지레신도 샤고추 Nime, Nende Ngang, Yangzhi Gyubzhi Shadang La Daxi, Tu Yung Nime Tu, Cirin Zhexi La, Doxia Gub Yisib Qi Guibie Chen Gui Qie. Cirin Zhexi Giga, Chang Chubi Chujie Guizhu Qieba Ta, Doxia Gui Gyurim Yong La, Toto Nen Nen Qie Me, Ji Yong Yi Guiba La, Gyun Xiol To Ki, Sib Se Qie. Zui Yi Subda, Rag Zam Chubji, Cirin Zhexi Gi, Soli Ti Dar Qie Ta, Jibu Gyeb Ne, 시장은 다르고추 영지 규제 토기 주제 시시티다 지지시 다로베 쯔기 치입티 림시 외가 당치 규림티 네바로토 로고 쳔바타 십차부 대민세 노르즈 똑잠시기 영지 규제 개차치니 갈레기바 동세로 주세 Ninji Gale Gibaku, Nimogiru Niki Sine, Yangji Zui Ti, Gui Gib Sarwata, Yangji Zui Tele, Wagaribu Jesin, Sunshu Sabashik, Namshu Songun. Mikajiki, Yangji Gui Gayuni, Chitabki Guzeshi in Sersing, Hegun Dune, Te Meba, Yarzache, Wenyan Gunzini, Nuntabki Gendishi in Sing, Sardu Kandopa, Zawa Milabache. Nimogiru Niso, Lakshiba Tsu, gyun zin lwen men cheba gyu, rinpong gi yang zhi gui zhi gyu zi tui gi kwa lai chui nyamba me bara, yun ne yun du ne

0: 외세를 쳐. 더워 주베 덤주도 파리 총대도 군초 춘기 카와 탐부티 바베. 서법 토제 전용민 시동 숨게 뒤주 셈비 사도의 총대 총무 테라. 그가르시 요바타 니수마치. 파리 총대기 초시 진념 체외지 워타 양신자 체외 자타 당신 자외 세우제기 거리 유여징 대니 배도 깨자 유여비 지야 퉁구 조시힌. 퍼리 지역이 수도 체와타 샤시 개바 소주 체와 제휴 네티 민남기 응원이 랑부 춥춥기 퍼리 띡수 퍼버칸니 군대수 장애 세싱 류심 최배 심세 제르시기 초물허리 띡수 심세 강시에베 표세티 춤중기 상남시도 유에베 통세버 태자베 원장 칼라사우의 투주수 디가라 관중기 켄신 오저지레치 반조총치겐기 주부초 디가란 좀네 진진문주 슈신투 사두의 심세라 르신유 관조의 최투 내티 조부유라 터리기 유거로 와타 정유도 로 조켄야유 잠마 마주의 직통기 내티는 좀되니 조화 심시 루주 체외 퍼리 띡수 퍼박한게 체도인
1: 심부시도 조화 심부도
2: 세바 소리야제 심부시도 구워있네 심부시도
1: 조무종 파리 총대기 디루 심슈디 사간디지
0: 미남키 파리 디슈라 가보치려니 샤수에바타 최부유부마세 주당키 조화 최부유자인 상시 조화 최부타 메네 지머니 냠도 제외 믹세기 루지시 춥디 파리 총대기 몸수 초업에 심세기 민창시도 교류해

스마링게 종캡로 가나로 너 추세단이 망고 싶지 도와라 추세도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안 지게 터네 전시고리

도미 베티 칸스 도알 베티 칸스나 지게 토네 슈스 슈고리 찔리나 롤 베티 칸 양운에 꼬브르 발 다데야 야 니스 게베 그 츠지 다스스 가비 윤거게 베티 브란데 로 치아 휴잖아

0: 船。
1: 楚戏船。
2: 秋千鸭子。
1: 秋千鸭子。
0: 井铺池塘。
1: 井铺池塘。
0: 铺润歌。
1: 铺润歌。
3: Small Link의 드림키 레슨 13-15, 안안소 지메 레슨 낭 양결제예요.

0: 한나가 비봐.
1: 네 계란 귤은 보고 비. 계란을 가면 체크하셔 주야유.
0: 갈소야 이네 다 갔소다.
1: 안 역시 체죠.
0: 네 거대죠. 역시 시세 유자.
1: 나 강에 침부 체죠. 장고시는 님들에게 날 네 가사를 무야가 침비 이네. 야, 네 견은 맞죠. 체장 계란 체가 짜비.
0: 이내 네 계란 차로 쇼토민도 당고디 낭우 망드 집에 니부디 나래 야로 지내매 다중우가 냉우비 약하고 유버
1: 키스 계란 그때 쇼네 다가 지바 땡우 계란 그 진보 차로 남는 시 나래 차로 나로 니 개가 덥지 되어 째죠
0: 공무소 니 체토민도
1: 야 가시나 진보 차로 나는 매바 나 차로 만나야 갈지 계란 진보 갑이 상시비 다들 계란 갑치니 미치게 계란 차로 나로 슈디 계란게 면소야 가지 있나 좀 세치고 말벨라
0: 지고 그네 임바 계란 레바 교에 허마다 차 받는다 냥 아래가 세미 로고 체제 너바 차샤네 겐드 아래 기지 이네 계란게 나 그게 수는 네 계란 터제나 슈규마도 신다 로바 가게 체도미도 공무소
1: 네 계란 쇼피죠 나 차로 나다 용두게 你 쇼피쇼
0: 지망아
1: 킵사만 구저리 니 계란을 좀 담아요 계란 대고 있는 수 있어 너 엄마 담지 니 계란 나만 린쇼
0: 와서 시대면 없지 라블러다
1: 니 계란 쇼피쇼 나 차로 나다
0: 라블러다 지
1: 니 쇼피쇼 나 차로 나니 용두게 니 계란 쇼피쇼 나 차로 나다 니 계란 쇼
2: 주전판라 도장한 랩스 리스 도비야간에 사제 강구 차시야 어 하고스 샤시치 지지 리스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지게 황라 내주 상문에 콩도 취수 말에 제나 컴주드 간조 토비야 저와 친구 민도
1: 용고 말이 컴주드 게임 탁주이
0: 이 내원에 팀자리나 벤조 교시디데라 투주다 미쇼무쇼 섬유레 대합 체거다
1: 르동 가조 제고 주네 나도 비유 이내 컴주디 탈치무게 이
0: 기랑게 투슬림지 디네 투다제나
1: 你 sim limb ye. Ni mizzi guilla, zemzi. Tama de guilla, ni migli duns. Ni simba de range, single marie.
0: Y tan chevril.
1: Lay loved de yomaji. Condes yogi. Now in yanga tubuji yogi. Nam kong wombor, ring me tubsa.
0: Kirange suna.
1: Quodin dub de buji. 你和铁渣你个没不得金西动过手艺
0: 我做过一 他的亲呢, 可对罗永过一面的, 罗土过一面, 哈苦一面, 一年他的主要的, 却绝情不面, 错杀不起给他做过一 面大度, 忙我通途过面子, 到家了一多万万几只娘咸鱼了错话解决成生不要的咸鱼了要的这要的呗你还好吗说繁荣一天推着不了你们的鱼呗我做别的不去为捉难的将大人不抢不的鱼人一个车也没去高位不去了 地空都燃了腾住一个几尺土丘明朝我行了一个国族事儿宁年这位繁荣起车不赢你心给给了他把燃给内部的黑枪托不松于一那样燃给我动了前面看过他明年心都给我大西冲行度燃给顿度我你本族给的月下趟一脚儿就送你也让的燃给民族起行度 심도 샌드 신도치 원장 나야 랑미토바 교신 두고 티니 나르 키기 코양기 라고 땅니 로교치베 고게 치웨지 머싱은 이 카체디 유린 송무 원장 예심기 띵니 키라 나르시 지동 섬무 창시 유라 티나미야 예터 미브시리 디키기 조람토 규고 나랑 개와타 야랑 라랑 개오지 人一给 切断了触动气口 念农主持续说完你 切断卡车我的银币 我让落去随身告我是云个度 马忘了讲的气口 我让了着了你读念 记你 前面给推出的 心度给读念念过穷了的 你呢 切的我你疼度念度丢丢穷了 念天干切了贴到了卷丢去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는 강저 체내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상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激素虚哇, 他妈帮我躺, 掐啦啦, 吹起吧, 地堂明白居然头哇, 心别开始呀吧, 记作给作为, 控制呀吧, 开始, 开始给水里空躺, 记作偏地里空, 落不扎, 面康, 开来七折, 主机设计, 冲日躺, 冲日清楚, 做内亏空躺, 里空的里头把引起, 年代年把都得当大家吃过开始草啊给吧汤落家吧绿树没吧米国拿我说给年代鱼吃土豆都面具吃过康边南给苦肉啦年代儿几公吃呢弄苦肉吃吧即便直切汤只贵了张着土皮也不吃吧即便亏空给苦肉张着滚空吃吧做那亏空说国内给楼主直切汤
1: 只顾直角切吧米给给确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脚过张学康拉白出门看那结果罗松岩起我国科给美白怎么去月白米错给多少落这个我国科给不够不用切过卡巴图建国村人工昂巨人用的我国科给吧汤国内台湾没科给过 让我过送了数个鬼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도시. 아마 디 아무랑게 주셔 저지 제별 롱디 인기 말 봐. 주셔. 됐다. 저지 생긴 인치. 디저 그저 제베. 더쉐. 랑게 생기고. 쉬다.
1: 리샴기 린찬네. 먼저 나르게베 롱디시.
0: 롱디. 나 지난날 보고 보면 매봐. 롱디 제 가르치니래.
1: 보모 제야 마시.
0: 쟤는 소 제베.
1: 李湘个林场了，跑么子嘛多，拿了不借面子，困嘴，忙不说我什么下，满嘴重嘴王美凤特地啰里嗦，不然给俺嘴拿去干眼下课，切咋，衡水，阿妹惹我了，让给，阿妈。
0: 가리마블랜 예르스.
2: 주저, 알랭 함자 마시다. 디 차와 님밖에 마시. 콘즈 케세 튼다 주비이나 주저 준식 롱디 제로 제우사라. 알롭진 조야기 러브유 제로 제우사. 더더 주저랑 레 남스르지. 디 지우 숨주기 차와 상고치르 봐.
0: 튼다디. 시루시단 디제제. 이내가 고스음소. 나준아 차기다 채. 미스 보면 옛나마 용대 지르베 아.
1: 당시 보모데 닝그나츠도 지마이 페지 부기함이도
0: 나 레이흥 수에게 되고 하루 싸비나. 아마 니 체디 저 지게. 수수 봉총 주주 지베. 제라 소르디. 니 체디 요샤 미드아.
2: 주저 주저.
0: 주저 엄마 다 도다.
2: 주저 엄마 다 지. 주저
0: 엄마 다 도다. 주저 엄마 나다. 소르디 제이다.
1: 흥쉐. 다 싱마 야다.
2: 주저. 내 주 세바 하고 없지다. 민수 축구 김사리샤 하완샹기 주둔 레리기 진다르도와 하완샹레 케차 시부스도 콘존알 주리 먹고 유베 마체 탄도진다 놈 부샤오리스기
0: 샹 가르셰유 아 가르셰유체 양자식 쉐다 도쉐 니스드 장르 마체사 셰드 레라비오지 장로 친은 좀 뛰어요 예 싱 마리 마사마 나순나네 아메랑 제란다. 사야 심다 제라 약 상물 알 제지. 카리스 갈려도 지고래.
3: 다 좀 먹겠다. 아마 다 육쇼.
2: 아시 저 정수이 저 정수이 아마 대신 용마시 콘츠나를 뽑고 매 봐. 저나 막 와시나 부다케요 마시. 제마 김자 심수나 나가 다 부셔야다.
0: 샤무 튀이베. 무튜이너라규
2: 나조메 나로 없이 조유 기라니 로진 조메바 나로 없이 지나 신나가 주나를 들으면 역시

0: 엄마. 야, 놔두다. 놔두다. 아무라라. 아무라. 아무라, 원태 안 먹어봐. 원태 안 먹어봐, 쟤.
1: 나라서 내 믿게. 룽고 디날 겹치에 도시 되는 용고 마시 마이킨즈 바오 전예 데레 라탄 민두
0: 기란소 나 레이헌 쉐레 포토우치 아마 오늘 디저신이 이나 니에 아무라 시에오 디링아 소구디 먹어!
2: 河水! 河水!
0: 갑지! 갑지! 남겨야다!
1: 河水! 라시가 겨우 디제 컨테이너야!
2: 디제 봤다, 거기!

딩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지뢰 세골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 지

0: 부지, 다 가르쳐야 그래. 부지, 가르쳐야 돼.
1: 잡실 치셔.
0: 부지야,
1: 괜찮아도 너무 아프지. 치사, 개라 피그스베. 로마 십시게 비.
2: 다 가르쳐야나.
3: 잡실 치주기. 단도 구지게 종종 망치다 저와 치셔.
4: 以年官方种族的植物节度名度了，大大谢谢。哎，俺这地年官方种族不多，今年你去哪个消息？马赛是冷是吧？
3: 你去哪边消息？

0: 接受不受，多你多久？多起，多起，多起。
1: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
0: 罗姑娘住，罗子的，罗子阿菊吧，罗七。罗

0: 계속해
1: 야, 저 전술 같이 가자, 임마.
0: 네 계속 대가시고.
1: 전술은 신이 되도록 해.
0: 저 대고, 네 계속 대가시고.
1: 전술.
2: 给昨天打的教训，从今能不是连我给大家一起的，你现在哪能做海王乡了？你是朋友，你个都。
3: 老大龙妈妈，我也不是。能不是连我给龙妈，请不听这老君那听几个意思啊？可是俺最得给不接，总得给去取给不是。
2: 你那俺是海王乡了，你是朋友，你头上穷没多。
3: 乡长喝了，是你昨天给可不是被预备装给谁去表演时，俺做海王乡给老师傅，我是爹爹一个大了。
2: 내주책에라안요저저여소쇼어저저여수쇼어디다나시기저저여진다개요말이주다나마치저저여수미도저저여진다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여수저저
1: 맛이 이기.
2: 저저 교치.
3: 지나마 치.
2: 돌아시오 마리. 저저 교초쇼.
1: 저저.
2: 저저 교초.
1: 저저.
2: 교치가. 저저
3: 교초가.
2: 이간 서쪽 가서 수들.
1: 교치. 저저.
3: 방부제 주.
2: 지우 말이 암이 되다.
1: 저저.
3: 저저.
1: 아지 달려오지.
2: 강구 뒤로
3: 도시.
2: 지승 말이.
3: 저저
2: 요시. 요시. 저저 지우 말이 뉴레 하쇼.
3: 요시.
2: 누리지 미가 되다.
0: 여자 뭐 연지 생민도 저저
4: 어찌 어찌
0: 여자 저저 저거지
5: 아시아
0: 아시아 저거지
1: 저거지
0: 저저
2: 저저
0: 저저
4: 나부 여자 쓰마 여지
0: 야 야, 숙여줘. 좋지.
4: 严城了，容错创 pitch， 看不中个地吧？
6: 桌子冲。

0: 주저. 아. 계시. 아무다. 더 쉬게. 야스 통해 주나. 여보셔 말해.
1: 지혜장아.
2: 야야야. 교수 출사 출사. 무슨 얘기시? 야야야. 봤어.
0: 지다. 메화도를 줘야 줄 수 있을 배.
2: 지.
0: 봤어요. 광가 쓰여 있나?
2: 무슨가?
0: 알레. 나지 유이. 야, 이내 지금 내려시다.
2: 지. 기라니 미니 바스 이녀가 가리나.
0: 니네 저 개발기 니. 미신다기 됐으면요.
2: 샤디제. 뭐네 저 접을 수가. 미니 미지 또 서위배 아.
0: 제다. 너니 지간에 마 법용배 셔리미. 니주 저 강매샤. 매화도 그 맹갈 땡가 저위. 마세 무이다 미도. 제마 무이 초는 이제 개가 유이.
1: 다그시.
2: 아, 용아. 다니 개와 좀 봐지시. 지바. 야.
0: 야 저 진다.
2: 용아. 야 저. 다 요요요.
1: 야 저.
0: 야고 쉬었어.
2: 왜왜왜 원래 구다. 서지장이네. 더도 미치이베 아. 니에 랑 주저 바스 육샤비. 랑게 더도 미치지. 무제지 메베.
0: 제다. 랑디 갈스베야.
2: 가리 갈스 그랬어. 나고 어떤 거 삼주베. 저. 주요가 다가 줘.
3: 다 갈제베 더도 주다는 거.

0: 주저 설아 기부시 대문도 거야
1: 중부 겨조디 딘제체엘라
0: 주저 리간대야 유린차제 금불링스야디 나스나네 아차 주샹코즈 나 파르모도 요마르 삼지웨
1: 어구 요차게 나스 리간에 범모주야 딘제 이부시 나스 서리게 겨조 세부터 제 돈유 가봐요시
0: 다가지 주디간데나 부유코니르 시로와
1: 是啊，对的。 日通过密度
0: 주저 소유관 레버다

0: 나 다 팀어도 야스 통용이 모터 미베 야스타 커인게 남커 미뒤도 체크 나 다 집에서나 나 정말 요 도시시 넘쇼디기
1: 只为对了蔡月姬是从你喜剧性的穷文章亚斯铁达明的他也不明的丢球素蔡妹妹是我既然绝球舅舅啊对的你给了出现忙了是下忙了亚斯切许多亚切干了莫是许多

0: 아마 칠 몇 개 봐. 섭섭치라. 아지 어근와.
1: 어. 아자. 조연 강빈님 부지라. 람팔의 유산 차유체 도지대. 전에 시비시케르다. 야민 예비가 돼가쇼. 머시자 전부 매대. 드리고리 세대 도지. 진이 대대비나. 네 저래라 저녀대. 라타스마지. 어. 제나자. 쇼고 남디 인에 대샤오.
0: 德水，地灵的。阿哥，我也去。阿弟哥说，亚美的偶然老友，亚美就叫泉水了，怎么这休息的？德水，阿妈已经打到药去了，来看的人呢，我猜个说。心说不。 阿妈，
2: 多说的，让舅舅泉水，都顶着娘姑爷卡里呢。舅舅，你跟这啥子待遇呢？得水，他等俺最难受，我怎么让你舅舅？让人家日中的连腿都起来。 你把都连完了，更多当故事。

0: Shandi, Nyasa Jaden Takhri, Nazude, Tosa Nakasum Chusayori, Jima Tangma Shanga Genkila.
1: Tangmanya Genkilbe. Inechila Yuru Dudis Chiduba.
0: Chiada Dides Chiyoshi, Inang Azude, Nyasa Nish Shunjiba.
1: Tinda, Najine Yumbe Shari Yi. Nye, Nyasta Sashing Meda.
0: Nyasa Sashing Me?
1: Ya, Mari, Tinda. 간다 냐세고 뭐 주는 레그신다 가리네 쳇도바 나 유엽디 슈기
2: 자주 위즈 러브 주디 근데 저래 뭐 전나 송서 간유 근데 저래
3: 나 진단에 맹 아셰제 편도 요 마시
2: 다운 소셰 하죠 레 옌키니 치시다
3: 자시다 슈슈가 레루이
2: 진짜 아마 저다 쳇 저처 뭐 요 왜
0: 진짜 드제 신이 용 마르다 켄즈 진다 허즈니 디 아주 속진 랑고다 속진 주지 상마 치신샤 나 저 처음 맵 쓰자 겐디 켄즈 기우르다
2: 타리 켄즈 겐 켄우리
3: 나 셰 보고 어저 진다 세가 주
0: 허즈 야
2: 자 저처 뭐 용체 저 뭐 하제 아 네 저처 뭐 요
3: 我现在要喝多，我最近在喝的，听说天气下雨了呗，我再摸。
2: 啥叫什么哟？我马东。啥叫什么哟？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么？啥叫什

0: 不，拉我这儿看拉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카바제오
1: 블레즈 찌추가
2: 가나 야 점어 소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즈야다 엔니 자진치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카바제오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Kabar gyume t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봉서 닐디다.
1: 김수 쏘다. 다음 비유.
2: 소시 소시.
3: 아지 알려 자랑 쏘다. 자.
1: 잠깐 다음 비유. 야, 소시.
4: 아마 네 아무라서
1: 아무도 없는데. 장서 씨.

0: 이내 망소 채웠다. 김사 매부 보고시, 니가 유배 강부 이내 보고시, 이내 우수 겸닝 말다. 유무소 소세퍼 유내 카체 주야디, 레람시켜는 마지.
1: 뒤로 빠져링체드봐.
2: 让永国雄啊，定计两毛用呢，可不就是的，别的你咋想？
1: 我做生意没，人那么多人了，人家用心才不算啥，养生那么多体力，这些要我去买能肯定是。
2: 哈哈哈，见到雷了，看到两个说不得的对，见到节目的这个伢们是不是多啊？
1: 见到张了，
2: 啊，
1: 那先说没数的，今年你也成不生意。
2: 哦，
1: 我每次在店外出生谈过的，人家当家的。
2: 日本，
1: 俺谈的国有货没多，让个洋务单位打的。
3: 大女做母长儿女，几说。

0: 말해.
1: 장가 통증에. 디 처사 첨저지. 니 망고 시대 처기 고마 디스인다. 제 디스인 요가 용지.
0: 말해. 오늘 라면이 왜 안 먹어? 배미 주거량 月仙.
1: 민니 저 배제 같이 가. 짐 레베스로 시도.
0: 배미 주거량.
1: 月仙스베다. 냠부장시.
0: 月仙.

0: 진다. 심조인배 소기기 코마디스. 고베. 또다. 수입십시.
1: 개마가 쓰래.
0: 공업주. 뭐가 뭐가 고마치 다시시. 양겨다스치다.
1: 고마치 다시.
0: 코마디스. 코마디스. 수입십. 코마디스. 코마디스 수구이도. 코마디스 다스치다. 코마디스. 진다. 코마디스 이제 다스치다.
2: 저보. 장디스 존이비.
0: 어.
2: 그네요 봐.
0: 제가네 법시.
2: 서리비.

0: 마시, 네 간지직시. 네 차례도 나 좀 왔어.
1: 할래. 진이 하자.
0: 아, 개야 마시.
1: 진다.
0: 어.
1: 다스 진다.
0: 장디 디싱가시.
1: 진다. 초기기 코마디스지. 단대 겨스네 심사시. 쇠다 주인다.
0: 할래. 디 코마디스이 부지.
1: 어.
0: 대외 매화도 내 땡지 선유유. 총원의 신부도 다리 간이빈지소 로주디 도스 뉴저거 삼슈
1: 할래 또 섭섭지
0: 할래
1: 나와주래
0: 야마 가서래
1: 고맙죠
0: 쟤너 장무고
1: 장무고에
0: 어 장무고 야마 시켜다고 어 뜨아 야마 어 야마 껴
1: 知道了，是的， 看到 비아미니 생도 겸아가 주시
2: 업주
1: 쟤는 지금도 이긴 업주지
2: 루다
1: 용화 용화 루
2: 클린다
0: 셰바
2: 오
0: 니의 모자 비게유 도스니 광마 디시드게 모자나 루로시야
2: 용화 난다 먹어
0: 오야
1: 주보 우디
2: 양가 장애겹다 양가가 이지 쟤는 내라래 이시유
0: 지여제 겹라 다음에 니 줘
2: 도스니 대토유
1: 용아
2: 아 중이다
1: 용아 얘 구쳐
0: 아 쉬어버라라 갈래 쇠송아
2: 개요 말해
0: 아 야주아 쉬어봐 다다리 녀사라 민창시대요 제마 호마디 쓰유너 나 가봐 입쇼아
2: 용아 야주아
0: 어 야당아 주구이 제마 도유
3: 초보
2: 아
3: 녀라 아직 쉬어 미팅에 오신 기회 당신의 대대기 장소배 황마디슨이 나라 최딕슨이 마부시 다지요시 장고 허담 말베
2: 최딕슨 디지 카레
3: 당아 마부시입니다 자스스시라
4: 네 가서 갈 최비 그제 청소
2: 유신 남이 고고담자
4: 고가당지 디슨 화유
2: 디슨 좀비
4: 좀비 너 화유
2: 나 미스투즈 로브셰우사 이내 코가즈 코마 디즈나르 차이 디슨 제샤 좀제 응으라슈데 미드 회샤
1: 저보 샤 디슨 좀예베 나이 간지 좀 도모쇼
2: 무디 나라래 이치유
3: 샤디나 차이 디슨 제도
2: 무이 마우티제 니 이제 수랍치 니들 나래 아침인다
4: 예
5: 姐的，你去了公司去干去，开始困难了，你呢？俺爹公司了吧？难
6: 道吗？听俺天气。哦，听到了。可这都过中。哦，听到了。俺那做脑油干嘛是吧？钱的特别现代一点。哦，听到了。下班去了。
5: 喂。爸爸，爸爸，你真大事了，别鱼，叫我错学的，错学的，错送你写教的。
6: 看得清桑。
3: 元木座，俺官方中座两个接六年休息周期，官方中座的俺陈月的金章一岁出息。他的俺做官方中座，你就大个了不？这不是，俺做人生中做的，这我接啥不赢？你做旁边帮做，规矩接少个月。俺做啥是新大陆北边呢？官方中座啥是的个？抓哪种嘛的呗啊？
0: 官方中座的。
4: 俺最
6: 明白的，明白熟悉些。他能俺做包秋饼呢？今晚做包土是呗？吃啥子？今晚俺做土是的，肯定是用土的啊。手机沉了，买别的用不着呗。开始俺做包呢，三星了，手打不接过来。
4: 俺不买，说不你对那不行。俺喊他爹买别土是中介的要员。
6: 俺不买熟悉了，包饼呢三星可接过来。
3: 这下了不要的，俺做电话要喂，做俺中的生活是。
6: 早的，俺做怕半截，老孙脾气轻不接了，啥子都别的，啥个用命我生不多啊！手机沉了，今天子没有钥匙开进阿姨。
2: 钟大伙，咱给是跟着谁有啊？盐城那个锁边路租界，去老兄弟老叔三门接不接？碰上去那么多个几个呗？
6: 来得水，等到让个就叫你家爹要嘛的，给是些都十千的可是？
2: 十千的可是？
6: 你怎么三米多吧？明儿忙不得做阿姐上，今天还摘苹果嘛是？
2: 日常了百百岁了。

0: 저 저런 게 오늘 미대 문제님이야.
1: 제니베스. 상가 제니베어.
2: 저 저런 오늘 낙세 중아.
1: 국다 마디다. 삼통에 위치는 레몬 그 제지 링크 줘. 저 저도 알아가나 줘.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진 용장 셀라 튠다 체지부터 니다르 체크마 시고 셀라 먼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어낭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낭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阿拉得看他了，吃么西吧？东北人呐，上上个唱他的曲的，唱的卡着差不多些呐。自己都得被观众认为那里有啥里边唱那些的？哦，我怎么我也不是，是不是的？看那里边大叔主给，主席那边女姑给你们往那边插一下。先有个娘们那边出生了，唱人那边总得说不到插一下。
1: 哦，你听我托，对这一边观众给夸大，老不让个随便摸摸的。嗯，他，俺我呢，肯定就没得去迁就。
2: 连续的差不多的，他去的点点也不得。嗯，这样子的，你开始有啊，下场话轻松。
1: 去，去，去！让座。我坐。年轻人坐下乡打坐去啊，死了不行。打坐去当地这边啊。当着俺嘴上，我怎么下乡了就要去？既然就下乡了，想去看他学校啊？现在小皮要我们学习，现在立刻把小皮呢，现在现在去。
3: 啊，那是组长。俺最天天下乡了，小皮要不学校？
1: 嗯，不是。
3: 对，就是这样子。我那龙卷七星的话，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그래, 디나르 텐시 괜찮은 제도로.
1: 네 비게 되나 친구?
0: 루조디에 계속지. 루조디에 대신 대단 리셔. 네, 사실 계속 소자. 투야, 갖고 싶지.
3: 어디?
2: 자,
3: 오, 골배. 골배, 네 저거 키기로, 라이 네도가. 대자 랑고 받지 마, 아. 야매, 어제님도 저거 데려 오지게.
0: 기로 탄사, 기로 대, 아.
3: 골배 랑, 또 구, 아. 내 담사디, 저 시에그이. 로기, 아니 믿죠?
0: 응? 아, 대자 랑이, 얘 주인다. 코지 게야 당 말이, 코지 뒤지 차라 이즈.
3: 된다 하지?
0: 나 저거 싫어도기, 얘를 칼라스라 주위.
3: 응? 얘들 싸이기.
0: 나야, 디, 로봇도 선지 마셔봐서 취했어. 카페 증언을 시나, 미국 다경시야디, 니에게 크지. 니에게 저 로봇이는 미국 다경시가 신고.
3: 아직 다리 다야가 미국 어디 싸버지. 当狗吃啥着意？
0: 弟弟真受不了，嗯，啊，大仙呢？弟弟死的，啊，别喊爹，
3: 哎，宝贝，看不上，
0: 啊，看不上，
4: 看不上，你那让给我做狗老姐看不上路亚卡的人呢？
0: 怎么看不上？不是，俺俩都是你要注意他。
3: 让开去哟！嗯，快别给偷偷休息。
5: 咱们可干是，可俺米兰去了，当家叔娘给可别的。
6: 好的。
5: 这些节目名都可新鲜现场。
4: 好的。
5: 哎
0: 别啥事，你爹看你爹说。
1: 让去年也用不着一年算一把。
3: 让给西哥买吧。让算一把。
0: 可我买不上去，我留他们来听雨。
1: 对。
5: 他去得让着一下。天主先给你给明玉卡的药，让你来了那嘴姐卡起来。
0: 你今天能来穷学的意思信不信不？你看你这些什么事？你明了这种事，我这样的讲给你们呢，真是泄气的。
3: 真是可真？嗯。
0: 记住可真的，真是。可真记住的啥皮呢？俺这都是亲戚要些的把头些，怎么利用了亲戚土是？
5: 记住可真呀？我是。听人非常给俺记住个，该是亲牛爷。嗯嗯。一年年记住下的看来还过个没？马赛可是有些是卡着嘞。
3: 我让个陈氏叫啥姐，说说姐不应该买吧？嗯。前早可就让陈氏拿直接退货的。
1: 这个恰恰的给这吃不赢了新的人。
5: 嗯。嗯嗯嗯嗯嗯嗯嗯。就这一杯。
2: 高宇，
3: 嘿，哦，嘿，嘿，嗯，
5: 陆毅。
3: 哎
1: 你了什么钱？先瞧谁？
3: 嘿嘿，他就穿哪种嘞？
4: 嗯，给我多少多？
3: 先拿差不多，
1: 老板钱不多。
3: 先拿几百，穿哪多？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구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member law chuan be neng ju ma xi yin jing xia ju shi bo ru chuo ju ji zam le guo me xia ju xin ji xiao lin jing wo xie de be wo dong ma bu cha be ka ra zhong xie zhang du se
1: nie mo ran to gu ji zhe ro le bi mo ran ge to gu yo ma ji si yi zhang di xia ju gong duo ma ji si yi che za to gu yo ma ji si yi ngan nem ju yi se ka ji che gu me da ke si bu bla so che bi na kyan ne jo gu lu gi yi jo chang bu shi che chu yin jo zhong bu e chung ji so an de ke min du gu min du Chungzi Mindu, nghe thun toa chibi, di meab kharjres tibi, nghe ngui maang ptinja taabi, Chungzi chidi yoyog chung slibi, rang di shakche maji, shakche mishu yomari sigi.
2: Baje na pong yiso tinja kakeshi yomarbe.
1: Yomari, yinjo changbuti mishu kakeshi yomari.
0: Shakju khangne tuanji, Xiaolin la fangfang tu jing, gubdir fangfang yang zi sui shakju chi gyu lo da jie sing yu batang. Ngui bun yang yar simbashi. Wana ngan ne zi sui shakju chindu meabe fangfang nam ju gyuru gyobu tinja khang yi nam.
1: Gop ti tu, nye ke chi chi le xie me, kun zu nye lak do ka wai ki jie ngui bu ya xia, cha chi le di ge, cang mung as nye che sa xia. Nye ka ke xie me ju, ji gop chin la zi nye di, cang mu che sa xia.
3: Ke zi, xiak ju ma jie na kiong gu gong mu chi chi tak zi chi po gu yor. Ke zi, xiak ju che na, me xie zho song go ru chi sum tak zi chi tang gu gu re de le, ya, re nye ki namba ya du xie cha, zho ye ki, xe wa yor. Cha ka chi de ki, cam de ya, fang fang ge, dam ga, kin zhe re ji.
0: 切约呢方方科普托不约金年终公司积极亲手提供了我这水小区几个团我们也有看了嘛是我们能够切入东隔壁经营嘛到小区前面度小林的年度听了逻辑方方给什么年不切他了扛大的人小区的前队嘛接你不是小林给方方了若不切呢免干了请你我老老写句给是小区嘛接呢穷跟国吃鸡哈说他 Kesi xiaqiu qe na mwenshi kwa ti sumha tong kwe mwen namba zhe su zhu zhi yue. Te na yew yu di qi rin yue tam, kang da riyan fang fang ki sem su jing na qingpo ki xin yue. Gop di er wei lai mi zhe sui men gang ki le mi, kesi na gong xiaqba ra xin na qingpo ki yi du na, te kwe xiaqiu qe jang cho, te jang namba zhe su tong tu jie xie. Te na fang fang ki te kwe jie bie xiaqiu di jie bie, men gang ni mi rin lam nam lo. Xiong nama nying ki zhe su chie ji sa gu ni le bu sui bi zhe sui nu bu le bu tuan du nyan bi nian zhu gong si ji jib qin dang zhuwa qie ni le ga xiu zhi qie. Yin na yang gup ti le ji jib qin ji jue bi le ga ti te kong du ku ni le jue bi li li dang zao wa ni min zha.
1: Nga ni la cong tuan du ga le ga gyu si gi di cime zhu ji kan da kie si min du.
0: Ngu ju ling gup kai lang ba ti cha do jian zhi me li li yin xin du zhe sui xia ju qie xin ji le ga qie si di gong min zhu ji kan la gyu ru gui duan kang yi nam.
1: Chato genjim siya ki leegdi ni mintu.
0: China yi, qianzhi nianzhu gongsi le chato taitong genjim bian leegu tiri zawa ni mei. Taitong le juibia lo zhuan tang, zhudung, ti dingja, ti xin, barlin kang la soba ti da cang ma, qi zui ki dikshum de bu shi. Kwan zui xe tu runga ti, leegu cui gen nengju ma ti da, gong mei zhuji kang la yuan zhu qi gu de shi. Yin yang gongsi le mi du ju, chato de jib toa ti zhi ti mei la, ngu ju ling gup jang ti dar juibia mei sir.
1: Kezoe gongse, le ne tinje mebi ne le, tonto nga je chongge jikwe na tinje je ya kari na.
2: Mi ti le maang du ya chi tu zhi.
1: Ngu ju tanje, ane, zhi, tine, kwanzoe zhe su chi ya la gui long che je, zhe zhu chi ya la lu chi chi ya ti zhi. Zhe su lu chi chi ya ki mi yi te kari. Ti yongpa zha chi tu zhi.
0: Qian zhe nian ju gongse le, sa gui bara, kang ba mang da xi ge nang ne, lam ding zuo tang, quan zhe ti li tong. Tuan tam du gongse, 铁盖两个车的用的能就没铁到了，人是控制了呀，他们的权界体力权呢，移动为体定界定，人已经熟悉我们就用为当上车就路过去这一码事。原价控制，我们锻炼在说切差级，人一路土白，团我们呢铁到没赢。没些方法的小林，我们注意看了两个亲面那样，年到白大家先别成些行呢。
1: 徐老板，你说那咱们前程公司前面日子看了，是不是嘛？七八六元就签约吧？是。
0: 在水小区前十年呀，前面日子看了两个准备买别，徐老板提到了前程公司前两年特别先动就有。
1: 可是公司那点对面呢？哪里特别没多？让我做给个买，你说说咱们个几下子是吧？
0: 前程公司老板托为两个马拉白卡了，在说前边不论呀，借个别，你最提的我。 前面日子看了两个准备买白，许诺嘛提到，三年前了两个车娃儿没就特别的久了。因为啊，工作忙起来，人腻了，考虑跑白，从那穷买了。 콘주 수직이 년주 공사단 제수 명간티 냠발락디 임바시 냠메 년도배 딱제 제바규 년주 공사단 제수 명간와라 년리 체네 유린 친심바 자츠
4: 제스된조 아니 나저 소제 답디기 제치고시 제수칸다 체메주기 칸의 야소바 더더 미기게 나저 고중으로 체제 테네 아니 거저 아니 파게세기오시
0: 장미니 땡은 위라미 제수 명간티 총일 지급 더구 임바타 고베시에베 제수 소재 세원이 제수 맹간티 퉁궁유베 디시타 미게라 냠레 제바라 세웨 콘주 맹간라 제수 체겐 총샤 응어주 지기유 대안 장빈키 제수 맹간타 년주로 공시 냠레 지주 디리니 콘주 리리나 균도 동주 유바 시그세 에셀
4: 콘주 애니 파게 자즈 둔죽해 주시
1: 망부지 제기야 가리나
4: 아주 디네 애니 파게 치슈디 자즈 애니 둔죽 탐부시 조단 창부 지부시
0: 년조 공사의 신호만 망다식 등구 유협에 개발 관점 지급 야제 등주 기기 유협 년도배 당제 세발 신는 전전 년조 기 제수 명가 원조 제배 신호만 망치와 로니 휴 연유 인증 망다식이 로버트 드미기 로만 인배 조바 현장 장이 외래미 제수 명간 기 제수 신고니 총례 공제례 시차 토유 미기 这个 수주탕 동감도 동주라 소바 창마라 고치직 니임시
4: 公司的亚古奇人，阿拉特别是对罗切就什么个？大家这么心不是？
3: 在看到年龄轻的新妹，各地对俺来电视机的上班，人一个亲来给来几个微信么就？他那个就你，日语为你，你就不给，冬天你，给用缺了呀，你给用些不着？但一年俺就让对这个明年怕了呀，出去了子的。 年度被三国巴勒人的考虑条件提出许诺么提出了党委跟女子的永远不长满意不大国族的得当了一年的女子全部当不了也是松不了的跟这些许诺么一呢俺们这里一呢避免夹不巧被拉进美吧俺们泡沫提出了呀趁着永数年被避免夹不了但第一就这跟这永国员们书记的一年的学者卡不是接着泡沫出这不大俺们
5: 人家人家人家不差异了呀唐队南国吧对的卡要马的对我马队用了可是现在还想可不切给顶这些土地现在可不提过了有句在月面投身南国的还想给开钱不是多了我呀什么人家大家能听的里面学生大家写的听见的特别忙为听路的学习听队员呢就是真的给听路军事局接见到哪儿的学员人家学点家伙我那是前面的人呢对到的借用
6: 托了兄弟姑，面孙点家成功，即冷月个村干他托了兄弟姑的这个，面孙点家了托那些个，他们天没说了，没啤酒钱没说，你，说他的追人他点家团队是不认得事了，饮酒钱归心，其实也没用穷噻，看这么冷月大大他，面孙得不用讲查，提前使用我一来团队的，你这我，养他不他，拥有了。
7: 可人别不介意过来，看着他让有些过。孙，每村这个他，所有的这些角色呢，因着些个性，开始没人穷噻，养特别过的这些啤酒钱的，店长严嵩用些个。店过店，店员也不些个。进。
6: 진경아, 록시의 튠세다.

발란 요체 로그인아 부구소 지저 세바타 징게가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브 니 발라비 규제 세베 파르탄 방리기 강번 제조타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브 숨 한점 렘부터 연자 땡고 송주 타 까바 기신 강게 친구 타 워키 공딩 작자 타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 타 매수 종교기 개발아 뭐부 거기 땡고 세고 시 진경아 강배 나무소 로그 광고를 줘봐 타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매선 지시에 도시 타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 타 매선 지시에 타 요새 全점 조부소 시규 땡고 세고 出今天啊，没得相对起就点过些个。对，来年的新人买票就先把它，差了点不说，买就给年年人心点别，来个起就点过些个。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에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교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교 바탕 권내 탄웨 민컵교구 랑우 국송라 쇼교구 랑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아니 딘자 지잡 아이 창마 렁춘 직부 체급 최단 게 시작하지 럭이 차부포 조치기 디리 제가 다 면수과가 좋아하면 요 말이 되는 큰 주스도 차유 체가 줘
2: 고다 만스디 대야미도 뭐잖아 줘
1: 게라 더긴 안수 칸부 디나는 마디야 카제
2: 남시 응원다 대비나 디리 차차 부여하시야 Kangbudi, Chorona, Yuba, Shoni, Yang Savi Yuza, Jiju Tianyaki, Yangachim Shirayoji.
1: The Chenna Kangima did you madbe?
2: Yumaji, Jijuni, Chorona, Yugu Yuza, Chagjar Pubuda, Kangya Shua Sogi Ginche, Tunguyoji, Tondo, Chidam Borjinda, Dushu Debe, Chulo Tunguji, Jiju Tibeko, Chuloda, Nimdo Tumbuda, Yuxu Chewa, Tuzi Tunduna Lola, Jiju Burjin, Chuloda, Yamdo, Yuju Yuza.
1: 其实有诺的面交总军了女子亲不听日记其实日日天不行了看过的起初就点击日记亚大米多给的看日多啊日日亲不得这趟主给也找不许多日日天不给日下我是给我不会找日日日日天不给日下我是给我不会找日日日日天不给日下
2: 给了，俺做老板主要看着。日日有呀，要不送咋？回头嘛的，回桌子的日日有些日小了呀的，俺做电视的，定价七十几，你知道？给了，
1: 给了给，我有那点作业，托哪能办？
2: 你的人，恰许几对，巧了天不赢了，你呢？彻底昂啥瞧着的？你看把那老呢？的肉饺子吧，啥子羊肉切不赢？
1: 现在俺做两个车皮呢，牛肉饺子面、腊肉馅、鸡巴用不着。给了，钱那日日够差劲，俺就留着。
2: 用嘛的，实习的，那么些的店家，那么些的工个贴不着钱呗，我打到不着。
1: 我做明晚上班，三点的，开个月嘛的。日日给暖起来乐器，想给团建卡里亚托拿去过。那么些我打到啊，吹着啥西多去吧？要不年，要不点呢？年个里月头个里。 现在店主轻松了。

0: 예전 시기 경기 안주 탁주 시토 요 말이 제 뭐 정슬럽나 안아주 뜨구다 송교기 견지 락다 제 요 말이 나 전다디 첸두 샘비규 민두 예제다네 나 계산 민두 本부터 제 못하니 남자한테 삼조 제통 다 갈지 봐
1: 어퍼 로모 그거라 샹스 오블라게 창매 뒤라 나 대니 계시 토불라고 있는 로고 고스기 나 로고트 기자 미츠치 치심시라 유바교스 팀무치 나다상 오블라게 소부소 치제 나 주비기 지토슈디 잡이 지토슈디 간에 월마드드 나 주리미 강부시다 보고 수입에 딱바 강부 진주스로 치아스 뒤뒤 쉐보소자 나 주 가다 취제 지간에 라니 나 주 토슈 잡이 스케이케브 데비 높장라보다 칸디게 동강 쉐요드 삽샤 게브지 마시 나부지 마시 디네 나 주 경실드드 다시 지우 나 주리 시샤게 토 롱조다 강슈게 나 주 빌 시르주기 간다 나 주 주규 제베 랑가 임베시고 지토보다 랑가 타림 가즈유네자 넘시 사장 가즈유네 나 주 나와 등그 마시 생이게 직부후다 짐 강에 계세지니 인지 뒤를 꿰토 것이 계세 님지 문에 공부범도나 자기 셈디 렘부디가 꿰토 것이
2: 바퍼 바퍼 장문에 드니 임베
1: 아 지카가 되다
0: 아고 봐봐 쟤는아 니엘이 야 죽인다 창말로 되버치 니에 바퐁다 님도 야 친구
2: 부디 이나 Orto rahi da, po chimga na zhu nyer da, rangam zha lingga mi duwe a.
1: Sim ling bu shi.
2: Kari.
1: Di yao jie gu ndang shi ba. Nang ama, shan shu da, ting a, mi meng gu ting zhi, ga wu zhu jie, qiang xia li yong ya ka shi a.
2: Nga zhu de yao yue za zhi da.
1: Wo zui gu mi wei gan dou yi wa, nga ran zui de, la ga ngui gebya yu shi la, nya sim ya hu shi. Rizhi shita tsela na pili yungu shi, kari ko ne yuwa shiwa.
2: Nga zui de rizhi bu yuwa, chu yahu yuwa, mi yahu yuwa shi.
3: Tengge ya xiang. Zhongguan mima ji tuin ge ge si xin du xi tuin zai chu chu rizhi ge nang zai tang bui dian bi dar. Chimda ju gu xiam san ar yu ge du xi qi jo ju gu. Tang mei ta ju ge xi sun qi gu yin.
4: Ma bo fun la zun ji rung xin ge, gyun du gu ya qe bje xia, di kar yin sou de.
0: 屯大的你巴多老东去了老东大的职位没出现是呀记者买了其他给这边东西给特级的你那段的特区南长其他工作一年接近没有收入其他我们的鼓励随时那段特区屯的也好的屯外头我来什么最前呢创新物质给解决他们的上去先不多准备现在给你亲戚破的今天你的电笔呢先进天下去马币吧肯住下去别吧下去别过去也不说
5: 这边的东西冷不贵的，铁路的王家村进去不的，地下站也好多。
0: 你最低，铁路的这条路的三三马线，坐过来同学和社区旅游的车是，
5: 嘿，他们的卡给买吧，就不是。家这正规南站老贵的，当局老贵些的，热的，苦旅游了，当局重新登记，马赛、松溪、马苗那些阿妈来南站的有站，亲戚的车我提的了。
0: 亲戚婆呀的，军电系的。
5: 俺最新的那天做的娘们来亲的有。
0: 哪来几个谈的？到底军单边哪些？娘们说的，他堂个娶媳妇谁要的？看叫哪些我去打，咋子新拉出去的？天然最低建起个外亲大街上，俺俺最娘们来啥不就进他个门呗？
5: 这些下去，你不偷偷去把自己救谁？
0: 哦，年底秋天去，让先队员的们呐。
5: 先队多。
0: 清风庄了，是贵许多。
5: 都是下届老旧是主给，他不多，装给什么年纪？年底那破个，下届正规，那么长啥不是都能看得到？
1: 嘿，局长马拉，前头是马下，五年前头是马下，
5: 绿洲土木土地，苦旅游土有的，地广了，看上去下届正规那么长准备的，苦旅游了多少种住个月子，怕没穷不的，可是人家说的，苦旅游那是下当过钱能看这云的。
1: 哎，绿洲土那扎，怕那扎，苦旅游了送给不下日子。
5: 通过到给那组人物往上接的自动钥匙，定案做了有无提出？开始中央雇佣了马车前面的给那组东西雇佣了送给前面的吉普车吧。眼前呢，装备养家给那组的，你们来接下的，没得几个人生病。
0: 用啊。

0: 이다. 나주 나세 친구디 치도 알아스도. 나주 서시 친구디 치도 샤다 이다. 나나세데 가보유.
1: 我们要实现越采越多，越采越好，青山常在，永续利用。我们就是要把这颗绿色的种子种在每一个人的心里。

0: 수세님봐.
1: 간직시켜. 뭐 상세 대도에.
0: 야쇼.
2: 오봉라.
3: 마듀시.
1: 루딘지도 봐. 나 샤오호와 상람 총총 사주 오인랭가 글레지 봐 보고 빙이. 포모디 나조 오인랭가 내시. 시다. 대응한 조 총총 사주 오인랭가기 응어도 이기시요. 탄도 모란조세 루딘 구분네. 대응어도 이기시죠.
4: 루디 장기락 예치 띈다.
1: 혹시 캐나주 지디미네 차례나비나 나심제큐미도 개거고 된자라 캐나주 송겸는 거 유자 민예 수직 탈바등 마지라 민예 수직을 균주능 마시 캐나주 속이 커다 장라다 마창부유 더더 캐나주 소장 留라 딱바토유라 창부유
4: 다리 루딘 바라게 총신 성주니 我就 이거 체제 방구체자 니에르 욕세기 지만에 맞지라

0: 지니 안 타고들이 맞아 조선구에 거수쇼 그래 야 모자미 가져와
1: 아르테마소 사주주의
2: 저 고비 저랑 그 강해윤의 저랑 제가 쇼스그도 전다디 니에 근제 최고메 하구민도 지저랑 게 인지 좀不起아
3: 탄달락 셀랍다 토덤치니 참바니 요시 롭스주다 꾸지종 내가 니가게 토덤치 요시 디가라 롭진라 로마 도메자 락셀랍다 토그치니 마르시 다신샤 카스치리
2: 저 고비 전다디 카고 유자 아는가 라체가 용비 콘즈저라
4: 屯大主编了，看我有事。我先不买那个了，特别想过去。没事没那样嘛事。屯大家里人都不多事。没事呢，我家长买了没得买。
2: 就像那上来说不起多嘛事。叫人给我老早老早主要屯大的特别当着钱呢。今晚拉不出去，连个啥不打。 당화 당구에 라지 사무처랑 제쳐 랑 가르고네 녀뉴
3: 장게 시도아 응 나 가르고네 제톱도게
2: 이거 쳐

시그 나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쯔밤 쯔바라치 양나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 캄니 총식 장부 송기 고궁리 지린 지뢰 세고라라 준비 我在这一把拉筋。

0: bēnā chāsia nā ngērī shīzī tabi nē. Yā yīnū zāngbō gyōkū gā nē jīg lhāsā tā, gōngbō jīg lhōgā tabi nē tu su dākjē jēnzō bā nē lī rīg mēn jātō. Dī yā, anā ngā zō dākjē gā tāma dē lī, anā ngō zō dōmsī gā rā jōng sō sā sō nā, anā bēnchō ngō nē lī yā shī bā rī yā nā nē rīg zhū. Nē zhū bō dī yā, anā yīnū sō sō tā cāmbā rī shās. Dī yā nā nē, anā sā tō bō rō mīksē jēng gā nē yu bā. Yāng jīg gā nā gā nē dā jīg sōng yīn bē nē yīn bā. Bēn sā tō bō rō nē bē nē dī, bēn ngā zō shī zī dābō, ngā rī dābī nā lō rī zī rī zī tō. Gā nā gā nē dā rīg chē wā dī māng chē chām tō khu lī yā nē khā shē jī, dēng sā nē chē nā sō ā sī yā rā bā, sō shī sī yā rā bā, nē sō fū sī yā rā bā, nē lī jīg bāk bō yu dēb tō sō gā nā nē dā chō wā tō. Dēn chū gā nē dī, nē yā lō zāng gō gyō gō gā nē, yā gā zō ngā lī tō wā nē, jīg rīg tū zām lī yā wā chā shā bī nē, xiār chō gā nē dā nū chō nē, xiār chō nē dī gōng bō lō gā, jīg gōng bō dā jīg chām tō nē. Nupchok nè di nè, dà zò di nè di yelun zangbu gyogul xie yu. Chè san nè li, bèngchung nè li ya, jing nè gyanà gè nè da mèngzhè wè mìksè gè kè chù yuè bè ma zè, di jì yong lè bèngchung nè kè chù yin bè ma zè, yà bèngchung rang nè di nà lò lì yè wà chì bè nè, anè di kè bà dìng chè tù. Kè bà di yà ngàn zòi dà jì yin shui pì nè, dà gè xì bè cà bè tò nè nà jè jè. Zhūng dēb chirī, dī yōng zhā līngi, bī gui dī shū gui, dī shū nī, bēn zhūng nē gā yī wā tuyān nī, jī gā xie zhī māngbō zhī ngī nī, dī yā, nā cōng tū māngbō zhī lī yā gē dāng zhī, dā shū sī. Dī yā bō zhūng xā xī zhī, jir dāng zhī sū nā yōng zhā dā cāng mē kē lī yā xā, dī ngā zhū lē gā dāng bō dī kī. Dī nā lō nē, jī gā nūp chō khu gā nē, jī gā xī zhī, ngā rī dābī nē dābī gā rē sī sū nā sūk tōp chīn chū yīn bā. Yāng sūn yīn bā, yāng sūn sīn gārī sī gārī sī sūn dī sū kyuk jī na mī tu yā yī bā dī sū māng bū gōg mē bā, mī yā dā ngā bū yīn bā yāng zhū tō dī sāng bū yī bā zhū tō cūn tō dī māng chē ngōng bū yīn bā dā xiā chū kū kū nē dī gārī sū sūk tūp chīn bū yīn bā sūk bū dī yāng gyōng bū yīn bā, chā bū yīn bā, dōng wā dī dī yāng nī mī tū zāng bā kā bū yīn bā jī gī yāng mī bē gyū nī na dī sū rīng zāng bū gōg yī bā cūn tō dī māng chē wā ane nena yinpa. Da di to ne nye tsangma gara shio su su ne, jik deri kese nena de sagui ji li mi shio mewa ji da, nena gu di jik saji ji jugu ji li mi se yim di nor shi. Nena de benchung saji yon la takbu yor shi. Di shindu kama wa kuyo liya yusun ki na je mang yor shi. Dinde sri sha, zan lega tangbu di yusun liya tak che che, yusun liya ye wa che, yusun ki rig ye wa che che, a yusun ki xie jie tuwa ne yang gyar an ban maungu liya nye dip su li gandhe jie wadu dindhe jie liya an nye xie tuwa zi nye jo di nye liya tangbo di yin
1: xie li di wu lang di nye chua lo zhi gu nyin gu di nye xiu ruo huyen jo xie li
2: yue sun ri min ra wa la dak jie xin zhu qi ba ni pian zhuan ji maung bei nian le song ju qi ba ta pian zhuan ji xin li pi jia dong wei qia wa ke jin xi bu qiu qiu pei ji yu long ka ji yue sun ri min ra wa cui du ta nian zha qi ba ni gan da wa tun du la ta kong ge le zhao zui tun yin dian bei qia le ke jin xi bu qiu qiu
0: da le ge ni bu di ga le si su ne ane yue sun li ya ane nian zha jia da yue sun li yang jia de dākjē jādi, jīg nē ngā pōmrāṁ lōwē gāb līyā, yū sūn līyā dākjē jādi gugub chūmbu rī, tādi gāb sāngbō yīn. Nībā dī, tā ngā gālā shā nyē gā gā nāṁ rī. Tādi yū sūn līyā dākjē dī yāng gā gō tsū gu rī sī. Bēn gā gā lī chā shā bīn ār cī kā kā wā sī jē jē. Tā gā gā rīn bē jīg lē dū chēn bō chī, bēn zhōng līyā tā yāng gyār dāk chē chē gu gu tu su tī na zā zī xīn rī, sā xī rī, kia bā rī, rī rī, yu lūng guñ tu nam xī gāng sā chī tu li dāk chē nā nī, dī nā nī, dhū rī li dāk chē yāng gyār nā yā rī tēng nī bu tī nā tu zāng bā, ān gyā lā gā chā lā tī u chī gā yō rī. U chī nī dī nā nī, ān nē gā dhū rūp chī yā, yu sūn li yā yāng gyār chī gā cui tu chī yā tī chā lā tī ān gyā lā gā ngā nā su. Chē sā ngē, tā tī ye dāk jē jē di dāndi pā la chā xiān gē lā gu cū shū mīng bē gā la chā xiān dē wē gā lē gā tē zā qiān bū jī dā di 디날레 믹스에 된다 옆절 지거요. 세상 안수 아니 유순 추도도 그네 고소로서는 녀돈 줄고 내 제 녀돈 이슈 접시 잠지 발래야. 아니 추도 고소 디난도 하도도 아니 정리기 다 레로 초변남 조면은 안론조 남게 더 차샤비면은 다 양결 아니 정조 제리신 규네 윤론 제리신 정조 제리신 치네 내도 추도 제요. 내 추도 제네 다르게 생각 좀 하고 내 다 녀돈 죽겠지. 예매지 조소. 디 존이 다세젠 안디 믹세그 뉴비인 교치리샤. 안디 나네야. 안에 네카세 차샤다 지다 제손 안에 다 돈도 로카세 두루 맞아 비면 안에도 돌아 죽고도. 디데진 교 내다 지그 빠데 믹스간 송겹제 토소. 안에 먼저 양자 뒤셔베디 내대 가르켜 줘요서는 땅아서 뭐마 제동 국경업 중 하다네 제 뒤셔베 팀 당부 내대 거를 가르했어서는 종카게 서구 미슈직 민도 변의 생리 종을 내게서 열에 순접 종을 내게서 열 미슈지 생리 종기 종조 수수 내게 민민도 제가 드린 건저 양자 두두자 봐 내가 민다 제버 롱보다 제버 종조 수수다 제버 내 수수 장고에서 답세 아니 가장다 제바 민부이다 제바 제제 은 직수유 딩어주 단데 직수하신 부이 은디 은 레가디 직네 내가 심주 토리야 당한주 직 레가 도스 제토보다 개부상 부족 니네야 레가 디야 은 게라샤니에다 직 코라 마시공리야 은 직 난제다 레가디 지수 순조 대외견 직 개치부 진단유바 양지 랍친지 지금 유딘데 제제 언니부터는 저 언니 내려 추도 제제 양결 언니 내게 유순이야 도롭제비 다 제제 데르케스 먼저 초보들에다 먼저 유순 그제 열었으니 유순 지르다 제손에 언니 시도 숨겨 잠시 다 시도 쉽게 말씀 제지 언가줄 아봐요 뒤에 언가줄 손조선을 답 뒤에 언니 지게 내가 첨부지야 지금 마음배 아니 변종 건네 사소 유순 딱지 유순은 나네 지금 믹스에 미리 룬캄을 코 야는 믹스에 넘실이야 고리지 토바 얀 지금 내 나설 고생지 토바 얀의 법 토바이 봐 얀의 지금 넘시 부교다 저와지 토바 라소베 내가 시지 망부진 이야기다 멍시의 교수라는 디지털 제토를 제사 내가 니부디 정영원의 차샤빈이 유순이야 녀사자디 디지털 제손 땅 안주 룬주 종료야 조샤베디 아니 베디 디지털 제손의 계지 장가 토내지네 내 아니 치 야채와 치 뿌그다바 치 지금 채단 대비 내가 아니 순서 녀사자 제고 디야 아니 오늘 지금 룬주 종구 종부 지금 미마 시슌게 아니 지 토나나제 갑교 숙치나제 종소 딩은지 레게디 니브디 유순리야 다시자 유순리야 녀사자지
1: 신지디 외랑 디니초 로드비 인구 디니 슈로 현조 시지
2: Gendawa tindu laji, lo mangwe rin, sakyu soswe yusun la takjie simchun nao juu ne. Sadyu sashi dan namshi gyundo la chanbe, buyu lekbe, ne sape nanshi juu. Kwangi tunye jingburu, cengri takjie nangwe juu rimle. Yusun la simchun cheba ni, penchon ki single kongbe donwa tan, juri ki tunpa panyo yongwe, le dun kajin shikinba raju chung juu.
0: Da, dunda sumbu de cha shab na karchi uro su su na, rangi bumram lobe gulu ya, 아니 내디 넘시다 근데 스균도 주고도 내디 지금 장외 살려 근데 스탑고도 다야디 아니 본나고 뒤뒤자 봐 로브존 집에 난된 된생 찍세 제사 아니 치송아 소로니 게라게 샤니에게다 아니 장가다 군내디 아니 야부치쇼스 군내디 아니 지금 마음보 차샤비면 아니 대수자 조우질 결고요래 군내디 아니 단데 갸춘주 인보 능중쇼 대비는래 폴로 딱제 제비는 믹스에 뉴 통고를 스카나서 급 뒤뒤 인비는 군내 대래 대장기 가신스나자 매버스나자 대장기 도나 매 랑이 차샤비네 다 지게 유들레 대게즈 직셈 난게 시게면서 다 이네야 진네 야라 슈 매베 급다 니네 차샘 데르케스 양갸르 롭존지 제유 다제지 제조 봐 오늘 전에 들레가 들럽쳔비 봐 제사 예레가 숨부디 군이 소비 토려 레가 지르게 다 간서 단데 차샤비네 초비 사도 학도도 변중 조르 교베 사지디에 탄잠 서구 엔 탄잠기 지금 유능 송교 태리야 누구 친구 요래 개칸 거는 신 요래 제사 간서 변중을 차샤비네 선주 튕기 둘이 튕기 조 간리야 딜레 개체지 가르스 쿠리 송교 쿠리올야 느게메 제사 간서 괴내디 차샤비네 지네 둘이 튕기 니네 둘이 튕기게 쇼르야 쿠리 송교 신난거 쿠리 송교 신난 딱지자데 냠도 내토고요 제사 디 레그 메시지 미세지 손사 지그네 차샤는 군의 정신을 차샤브날레 정신을 차샤비빈날레 지그 법토요레 주체요레 마시데르케스 미망부지 군에스 주자바디 조르베 디 군주르베 디네 아이 스기요레 주 법 내다 개바제 망부토네 군을 캐주 친부요레 제사 니 레그니부디 군의 소비 텔이야 아니 레그지요 디야 아니 지네 데르케스 개거괴 아니 지금 미유 저와 던샤브디다 튠바 니네 차샤비나 디야 정니기다 치가벨레가 숨분의 차샤 조디 게라샤니게다 미스칸의 지쇼 레그디 진탄유 레그디 아니 개침부 인스제제 나샤사 군의 소비톨디 지기유 군의 소비디야 진네 사마부 사마부 살레 답사야랴 네나즈 개르요레 디 고송지야 디 쥐야 사토보답스는 공구 특수만 쇠봐 아니 시주고요래 디소비지야 디니 조르교베토네 아니 군엘이야 디치기요 직내정이기 치가벨레가 충두내지 진두이벨레가르스는 아니 기겐치 진두이제네 아니 다 조어도 다르케스 도어서르시다 시엔데두전바 지르단제스는 나저부치 길생의 명답저부치지 지게 마신 신도 대시에 이내에 지 균대 로브주 지베 균날랴 로브주 소견자랴 아니 도나 지게 단대펠 지 정이 초변날 용대베 부구대서 차샤들레 소견제데 참마 지 다 심줄 너무 퇴마 퇴메 맞아 대르게서 야 가시지 갸날랴 봉람 로고 요 로베 규림날레 내가 심주다 제레 토네 지 세지 토부스네 딘데르 지구 제사 레가 시부드 가레스스네 미니스터 교지야 네 딱바 문제딘데 지구 남자 망고는 것도 개겁네 추고리나 뇌야도 롭종리나 조야도 가르칸삼 임베이나레 딩고에서 진행나레 미 세다데 봐 시마 시지디안 콩도 추와 딘데가 미메베네 신뢰야 개 조야 민도 데르케세 신뢰데 니 고노 쉐베 조자마직다 딘데 자원이네 마레 디 체리 남녀 조고요 리베 쇼노 돈에 조고요 제사 아니 네 딱바딘데 코르데요 오다 나더부디 롱부 신벨 샤나다 페지 라요도 부지 니 신제 이네다 데르데 란데 시에데 롱부데엘 민용자 신의 용자사 딱 나더부 되야 차오레 디 나 세시 토잡아 나 시지 킹기 양바 디 말이 나 더부 델리도 잡아 롱부델라다 신데면에 뇽잡에 껴야지 제상 오네 신데면에 소경 제국 있어 네디 제제 롭주 소경 제래 배준 지금 유다 지금 가르 간장고 네부터서 가시 개나리 깨야 중소 가시 봄람 블로그유 가시 심줄로모 튼소 지르당 제스네 레르데 지게 제부 가라 간다 튀네 제스나 신데미는 소견자디 녀정일 제베 지게 구베 랭게지다 예유 참마 슈구유다 미소견 제구도 락세 신구도 랍자 조구도 럽조 제구도 시지 장구도 더게세 체진 제구 뒤주데레 시지 근저스나 자하도 조데 시야엔 디스구고이스 쿠리오지다 직 제녀데 자녀데레 고치니르구다사 녀지 마전 전도 이제 지금 인상 물로 좀 지시 제제 제사 지금 민의 소경 자데 예례가 지기 안에 된 시부소지 제사님 공로 수입 신도 안에 지 유순례 딱제지야 유순례 냐사지야 안에 군내 소비지야 민의 소경 자데 예례가 조지 안에 디토리아 마당와 마신 망부 두라는 노브트 망부 요래 안에 해제스 견주다 지게 닥세나로나 갑교나로나 쇼 인스 드린 게 지지게 난도에도 슈사소 터지치
2: 스모링게 캥디 변전기 유수 심주 거기 난도 주스 레전지베 나무드네 변전이 몸베 내기 피기 지베 지디 능기 인비 진나요 쇼
3: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4: 你在铁线中央收音机，听见你进行选秀孙中山站，对吧？根据学。

0: 이번 천지 맞다
1: 우리 고다
0: 얌찬아 대스만하고 저를 참고 진짜서 고셔
2: 제자 장트디 당사 부싱라 타시다 통야 민두
0: 되게 없죠 가르쳐야 이나 다시 제가 줘다 소소시 눈 패진 미도

0: 다듯이
1: 마군라 기랑게 잠닝진아니 치우샤샤 나디네 따로지
0: 쇼메 쇼모 디네 치베시고 딱샤시그리 디 홍림 까리
1: 으지 디
0: 경계 결혼하고 최세지 뭐 이 키라시에이다 드리네 제 수치미네 메다 차 기초 말이 시속에
1: 으지 메다 차 기초 말이스 쟤는 아주 좋아 그랬을게 그래
0: 초메시고 샹수시
1: 으지 니티게르 조소망고 다비이 쟤랑게 잠닝지고 나수제로나
0: 로스쿠 시모도 예키라 스미샤오 시속에
2: 아야밤니송수 탐지배 신바인구제네 용야민도
3: 야 저거 메세르 차다 메수구를 캐마주야 가시나
4: 대자 대자 상마 초에 균구자라 야제바 락바도 차 아무라게 미세야디닌다 상이 된 사우지 락바도 차베 미는 수고쇼야 말이 승그지

0: 어찌 내 관보스도 나냥 대보스도가
1: 디 관보마시 게르게 메베초하시 로십들 학루주요르다
2: 아네 진짜 힘이리
0: 너 쟤는 아주 내 체제야 가르쳐가 넌 주는 쇼메
1: 대 단다 초하마시 단다 랍트시 마마가 랍트시
2: 마마가 랍트에
1: 나도 불타가 쟤는 하고 오지

0: 방조 사바강을 꼽조 배묘강을 이그트고 기호지 사자카셰르 로바이오마시 콘조 당디르 롭종체 나마지다 장도강을 개샤요지
1: 알레 강에 딘제 유브지 콘조 다 도비 있는 안지 롭종 차기 야워시 라리샤 다 오늘 로마데조 사자 크네 야미나
0: 로마데조 창마 유사디마 꾼돔싱에 탐승을 꺄시 Tengyu Gongzu, Yubi Kimzane Yongzang, Lopchongchea Kukopcha Yomashi. Marma Lopcha Zubbeji le, Mishi Chagin Yobu Yune. Gongzu, Baizun Chibu Lopchongchea Yoshi. Gongzu, Baizun Lumechea Yingdabde, Kena Yingge Lopchongchea Urda. Oya, Daki Yingge Shinsungye, ah.

0: 나브제나 조스타 국가 등면자 시베
1: 네 가서 갈 차이가 치면 이 퇴바 큐민도 당제나 안 그래
0: 어 상치니 미세제 네 흉내강 국가들이 주어시다
1: 네 납치라 키라 흉내강 제스 나가라
0: 아 조스주
1: 레스 오야 사모님 여섯 개 루치양라
0: 굴레 가스마
1: 아씨 다녀 깜고 베르트 비스 견성아 겨르치다 아씨
0: 여호와 상계 중다 역시 민두가 루디소 함상 말랍자 도담다 집주 레어치네 지금 신은 내지주 조스다 곱자드기 박주도 마소 쓰나 농주시라죠 현재 공개 맵지 니엘 집로 되셔다 딩의 흉내간 곱자이 니엘 진수 비치동다 조사 곱자기 니디디 니엘 강조 박주도 제조
2: 롭지양라 키란 튀기네 차례시라 난구즈바 구레카고 여지 제자 샤피아 키란 냐나시 먼저 상마 싱베 보고 선자 갈래디 되절의 시민도 탄도 지데 나라 국가 하셔 저리 제장 안지 탑시 스탄비 수일럽 좀 야오체 겨우 심비네 국가 간대야 여시 겸럴 대비게 상마 럽지 야오 마 챵셔다지
0: 됩시디 야오도 진주 로준체 더 확실하게 매 봐. 퇴즈 등지지 우리. 준주의 진주 근동체 마주도 봐. 세상 퇴즈 등지지 로준체 우리. 님의 공화 중에 하나 뒤에 세모 중에 하나 내가 지유. 세상 곱게 된 것을 미처 비추다. 님은 진주 비추다. 공당에 비추다. 그저도.
1: 로준아, 진짜 화용 그래.
0: 好, 두스 땡기인다. 샤민을 갈 수유. 유스메 괴동지기베
2: 롭지양라 녜산시교 녜민량호진수유 마군도메 메여베이 세지도 샤미나 안주면주라제 토주리승비 칸도제 메멘동에 세토비나 탐짐서 강교 막살로 토지
0: 양호진 마스군에 수직지샤 상게 롭지양부제니 유스제우 토대지 강교 곱자강대에 잡수시 오야 린제 롭지체기 뒤즈 초라등면다 곱장한 데에 그니스 듣고 스테이크

0: 오야 상마 쪽스다 꼽자도 다 재능을 해 꼽자디 바퀴 쳐가 아
1: 샤우 땅 아디네 카체 마페벤서리시드
2: 뭘 타고 루샤
3: 좀 생각하리나
1: 카인스네 데이베 미삼럽 천치아르 가보다 튠지스브 쯔심서비시드
3: 제나 나도 팔로제 럽쇼 야부제니 쯔심데베 미시오리 신스웨 와야 당아주죠 와야 저부친 쳐서 나도 리우지 맨날 제요

시그제 총결의 선조제 추 셜로 총조로 미럽 림규 내도의 제비 강사로 공매 김규식 드럽 접계비 급 김규 대내 챔소와 챔부시 퇴니 수균기 표람 소재 사르되시 퇴티내 송 강사로 공매 김규기 수협의 표람티 톱단타 내법 초지직타 퇴제 리제기 잡전도 교로 테라 용차게 명예부시 유티 Plum Yuri Cha Chen Sera. Yuri Cha Chen Ni, Pyo Ki Sui Kyu La Xie Ki Lam Sui Zepo Pyo Du Chung Uwe Tui Zab Xie Yin. Tera, Pyo Le Ki Ya Ki Go Wa Ta, Nambu Tar Gui So Gyub Ji Jie Yu Ba Ta. Lak Zim Kona Gye Ba Khe Chu Su Che Ti. Chem Su Le Ba Ta, Chun Do Cha Du Cha Uwe, Kho Chu La Gyu Zeg Rin Dan Chem Bu Dian Xing. 표기 견고진의 추 믹스의 기내법 속에

0: 디너 만주 삼괴들이 춘도 면저와 계획이 둥글게 침주 제시하려던 저시리 침주 겹차배 제일라 근데 디니 튜우리
1: 춘도 배규에 유린 자젠키 거부시소 탑캐버지에 티 니만 표준 초바타 도와 무세 체외 통솔식 초바체티 표지 미마기 샘즈코요베 정식이 개주했다 지금 체외 제제 조화식 남수송은 도치 함무의 잼 차르지 삼리타 삼유니 삼티타 튜니 챔크 레림 주쉐니 신뢰 수업에 삼입티 유린 자체 능로니 니 숨내 나 바로 조그신 소도 야부시 차부치고 레림 줄라 레거 드롭지 뼈가 다비 유린 자체직 상매 밀람 도상 도초 제 속의 십차바타 냠데 캐도 파바 대신 자젠 고토바타 균시 채워제 유에베 표지 미만기 거수토비 시즈총기를 섬루제 취했네 샬루응원수 지리 야잠기사라 조조시 유바테라 주가를 총수 세르바타 데카라 롱우 갸라게 루규 디엠베 쇠규 라제시 유바테라 주가를 신고했으기 주가를 신고했기 저입 지용래 사두 륜도기 님규르식 문이유 티리다 티제 십차나 라제 퇴베 로덥 케보 남슈송은 제지 춘도 나마라 잡았다 선주로 정중 크루요 송접기 편의 템바 대신 증냠타 최고 체외 개주 체부 대신 강마르 종기 의미 리네 슈샤기 차주 정신기 남자가 최시인 차발로산이 김규티 신고기 균진바 미도 수바티 미중의 공 공라 총은이 나도 시조리 제주베 라수제베 수준기 표수니 리시 소괴베 저바드게 지상기 문에 신나 수준 표수 김제라 신괴 먹고 예유티 제겐 수치기 유베 신괴 자교로 주베 신뎀주로 당대 침부치고
2: 다 안주 신제 때문에 차샤이나 저신다

0: 신고의 갭 사르바타 잠다르 겸니 외글랑치 최초비 튼삼솔리 잠불로상 콘즈 띠릉외기 최시타 겐외기 춘도 주기 외비 신제라 송접타 비소르 야도 돈톱라 코리오 송접기 란자타야 참여 최초금의 바르토 서블레마 주비 자도 시송 최도도 미자바타 춘삼 마저바 제니 춘도도 차지 신고의 르무밍은비 능추 문고치 태양 제주배 구고 탄저와 시송 계제 년삼수 세디 태네 년삼 제티 지용기 급을 리수동구
1: 디나 나조 퓨리기 수균 년지 제제 다 그 야야다 춘 주야 창마 차샤미나 락수 장자제 다 미지기 수업이나 년지 차지라 지다 다오숨자 어 굴고야제
0: 로드 케비 신기 김제스 그지지지
2: Sadu

0: 대진 배매 모두 체바라. 보라기 당외 시직 능도니 사가라 초도 개외 니라 되로타. 저시 뒤도 용외 면뒤 쉬부시힌. 보라기 샵주 처바 통급 보라니 좀다 계시 특심 조외 공총 집에 들어 로비 초와 시대리휴.
1: 샤르고 와와 마나 소이와 이나 샤르고사 차라유사와
0: 제존 점뒤키 콩 공로 토보로 페비웨베 첩제 양시 되고 매바타 게야 토보자 토금민도치 송예

0: 다빈 샤브 슈메 파냠 로데 파토요 김수 윤도지 기록 제와서 소비 뜸샤 랑즈게베 슈게츠 소외라 셰티진치에디 세계기 소재티 규럽 사바르 주바지 또나 시제 외면 진이 슈샤게 진제도 나르웨 외도 게바 시웨 미름네 미럽 바르키 진치베 추 기도키 베 바르시
1: 송유구르 체디 락시라 데미 롱오동차 균진체베 더 호수 레시피 멘제 유룽기 체주 덴베 버진 사마수 딩베 레디 원단 미리지키 닝루 체딩 덴티 지메 요옹 펜총 리제나 페지 링네 슈샤 닝치 리우세바 젠뷰시두이
2: 토르 충제 구 메스엔 변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굴은 즈가 메스엔 변자라 도난 시고 타만 템이 쇼라 메 피주 시미 쇼 니 소타르 줄람 타 변자 튕루 시브린 네사라 인조 시고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아 메스엔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타 랑급시고 숨 매전 제거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조세데 연장 인수용세고

0: 드링에 대체 어제 춘조다 시퉁아 조린 시체주고 섭죠.
1: 텐데 비디 많고 다니네지. 비디 카지 편도 이네. 비디 카지 나나 춤이 없지.
2: 젠드랑게 춤이 딥지 장아 된다.
1: 자.
0: 뒤샤 뒤샤. 고모 주고네 나가 지 제척이. 년년 고속. 니셰 관로 루교로 부전 소디. 로트 하시게. 니타 먹주 거블라. 인지미가 저 로브체브지. 계속 가서 인지미 미세비 로송키 제위나 다다 다르게 예급차 없으기.
2: 장로도 스스도 아. 디저군의 땡시라시. 인지 야가라 로송키 라스 미세비지 대비시. 단도 소화 안 쓸래 껴 못게. 계지 드제생이도 소 마티제 소도 단다다시. 전부링이 야스케 주게고 미세비 유치 뉴요시. 균야 같이 주도. 아. 균예도 좀 미세네 주인지시. 마큐도 군대지 봐. 계지 드제생이라. 로큐규시 자원이 매베다시
3: 이내 나도 다와드리 기념 고르다
2: 내부 디지 먹고 요거쇼 카스카네 먹머스 주미 비미는 실시야 수여라시면 되게
4: 주미 비미 小展 장초병아 주 비미 통주치고 주비
2: 어시 지마사 니에 비미라 통주치유메 니에 디제세야 통주치니에 렘부터 주 통주유민도 아과도 까나 인지마신 얘기 렘부터 주 비미다 기부사야디 미시대가 차수 먹고 하시 Nidakane, Pomotra Yamta, Pumil Tijo Sagasi. Tungudo Pumila, Tunjushi Washi, Pumi Wanchet in Luti Jemashi, Muni Pumi Wanchet in Luina, Kapchiwa Wane Tangum Chelsi.
1: Rala for his name, Ba.
2: Malopin to Nime Hato.
3: Delaying a ranzo, she pink of course in a potato.
2: Let's see, Jean may be to be me to be.
3: Near Jubingi, Gamarin she course yet see.
2: 没有大招可说的，学生写句子，弄些可多，俺的写写都写小熊。

0: 쉐다 민나 가르스 위
1: 쇼란 수유
0: 알아 망루 돈 봐
2: 저기 저기다
1: 시담치
0: 아고도 시담하에
2: 알아 돈 로가 입르베 로친지 드지 마자 로가 쳇세 중아 다들 내도 제위 브랑가 시그이베 치러 보모 선임 치가치 로가 쳇세 도가
1: 니들 드지 쳇메
2: 가리 쳇메스 쉬쉬 让到朋友们的中华合理吧 中华合理吧, 姐 让给汉马站的片头马达 松弛在汉的弛在穷素质
1: 你是我们让来了不行的呗也你那次看了面你也同样中啊你也多不了没让他们的话给你也中华合理吧,
2: 姐
3: 하리, 기라니 가로그 좋아 인수해. 이네, 세용외로 제시해볼게. 기라니 가로 인수인 하리.
4: 네 가로 동야 망차샤, 아니 잼스그 유.
3: 남지 겨우에 긴고러. 잼스그 유세.
4: 친내기 예쁘시비에.
3: 랑이게 시에다를 대는, 비진에 면부자. 주댕을 내가 유배. 비진을 댄자가 되는 유배.
2: 陈大弟的这我还是有谁给谁让给长工马歇比呢俺最大苏秘密呢自己让罗平罗马这三三不求让给谁马歇比呢也不特别有马大怎样也没住不得天哥成家接谁你这一切没你多不了
4: 你能没来吗？真的用途了。让个前天四弟车能没来吗？真的用过了呗。让个至少最久打我送钱呗，可以呢。至少给罗姐那没大家的也不下，大堂的土地块两点没吃不起。
2: 地主第一呢。
4: 杨生前不得这拉些让我拉出面去了大伙举动也有嘛的呗所以那亲戚朋友也不差不得你和你姐再小你妈随便的我快乐大姐不行你都不可能这个要不是啊你都没有给我去爸爸过来给我亲属啊
2: 다야 녀도 칼라비나. 아.
3: 퍼유르 레베지라. 교그스 체제 남아교. 디네 소화 야오시게. 양스 비진 캥과 용 마시. 과중에. 담어 전화 줘.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로튼맨주 진이서구루 은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반 송종창

0: 마요야 가리이나 아 로숨 능출을 좋아 요마리세 마요야 가리이나 이제 롱도 제큐라 아
1: 小镇，让开，请俺住下。小镇，七哥了，上去嘛。七哥没敢做通宵去，别给赖皮的，准备你别进房子去。哼，电信上谁？
0: 冯清，你，让爸爸看把鱼，
2: 信不信？
0: 让去叫老爷你这边，
2: 信，孟琼，
0: 让给谢姓鱼没，亏些没地里跟这人，你也不信，俺看到哪地名字大，让个恩你谁，我。

0: 주리님부터
1: 제보. 예술 하샤.
0: 오장상문에 별미가 풍부니셔서.
2: 어, 나수비헬리드 니도 배워치스. 전다된가 수고 되는 용마리 제보. 풍부디 수러 더더 감시도. 나수 시청 잽디다 지부지 야르도아.
0: 시정원의 미세멘조.
2: 이보자.
0: 그래대기지세
2: 아림바
0: 주르시셔

0: 도스네 난리베치로 디리 아카나라베 뉴스 시에니 켜는 용구 맞다 시에스메
1: 어제 다파
2: 리미주 서자 데드베
1: 대샤 야 뉴스디 돈도 다 주제 아마즈베 에
2: 카드이네 레네 삼부이네 렌체우스 다 롭치스 쪽이
1: 마시 당도 소리 주수시 켈렌송아
2: 켈렌사 타보도 나비 뉴여 마시 아
1: 소리 심부터 제시 능구 로지스 쇠버데 타마데 다가능시 중급포 없이 리미조스에디 가림베크랴
2: 나란소 젠다메사 쳇브제바 심마도 수수이 그래
1: 아

0: 대지 꼬르간이 배샤와 보자 내줘 제배지 상하지 두샤 총훈이 추교교도 단데 로즈 러비나 쓰이무샤
1: 시베
0: 아하
1: 아니네 총개비아디 장매 친구 말다
0: 대지 이네가 라세이다 과산디 단지 교수래가 쇼온 거
1: 나래 이래가 용돼도
2: 어제 야 승리 야야야 야시다 되다 되다 하지 상하 딜대 가도 야 되다 아지 되다 아지 야 마 되다
1: 에 이럴 새고 되다 다 같이 되어 오비 다 주시러
2: 아지
1: 야다와 니 신소
2: 니 샘을 샤데유 샤가체도 문에 니 샘을 샤라지고 있다 승리라 근데 세네마 지네 실을 자자 주인용배 미지 로레소나 개호중화 다는 거 와용지
1: 유샤 유샤 오나 나 개호중은 지바 예윤许是不得 중개이
2: 아지 디준단제 뒤조담 장점
1: 왜 다양아 호호제 로데지베 니랑시오 로치스 치스와 나 출로소제 밀다 로요 맞춰 가로래 나 오유시에디부도 승부두베 라게토도 탁주 맞춰 나 솔레출 수두게가 죽이다
2: 잘되다 쇼바능시 봐주저 싶지도 니랄리야 시에비인바 삼로단시베가이 되다
1: 삼로장한다바 그대부도 삼단이인바 메스지 삼단이인베
2: 삼로단사
1: 삼로단사에
2: 어 那就说这团内所被参加苏子宇谁给今年前的跟这多啊
1: 那今年前
2: 哦让组织公司苦主把老哈些写满呗
1: 哦你咋找到他了
2: 上个七类军团我不是你老小今年过年底你请啊风声里让下兵的
3: 저도가가요배
4: 어
3: 뭐저이거키우배
4: 키우키우
3: 쟤들아야주시
4: 시다키우말아봐
3: 키우말해야주
1: 小镇
4: 야어펑아
1: 지가요배
4: 어나대저도가가요비
1: 저도가가에라로친퇴버리라장전상고저버소주고드디저다주가에
4: 老金住的前坡牛一扎，说这也该等米多。前山老镇的田家田就是个，
1: 我是。
4: 我疯了
1: 啊！
4: 风度你涨这多？
1: 你看啥？你先看一个来接，把人家三桌鱼毕竟了，老有最行意思。
4: 现在要不行不行？我疯了，我也中一单了。
1: 老前天呢，说着搞的这单不行不是，胖了啊！
5: 我爱爸爸三个月，我妈今年爱爸爸三个月，我年我爱爸爸三个月，我妈今年爱爸爸三个月，我年爸爸。
6: 你这人可笑嘞！你们那么小子，谁出门干的？叫谁去的呀？
3: 妈的，你高考考这单没爸爸？
6: 你谁单死的？别来劲的嘛！这两个西贡街这单位，
3: 嗯，是爸爸用啊，芝麻单没用，菜干用没用？
6: 这两个呢，彼此用的也是烂叫烂事。
7: 喂，喂！
8: 啊，
7: 是。那你这兄弟这点子还是我
3: 上？这个胡马是上去。
7: 上哪能没上没下过吧？主任你咋办啊？
3: 你啥？人都是恶对人，你怎么知道啊？
7: 那么巧，可是我奶奶都是清贫的， 年轻人，你爸爸俺们这是在哪里？可是俺在哈中心。
3: 那么，咱俩是弄空手，可把也不晓得。老有年没没得嘛了吧？大壮。

0: 아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지니 진탄체웨 레기지니라 나를 철도 학도 저웨 파마니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슈디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자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겹치

0: 제 상무 후도 기체 제비 팅지 죄를 바르게 봐줘 후에 코스 주도 진입이도 제장 아래 모르다 말해 주고 기체 신비 지람는 임시 닥다 람노티 제 대사 코조 마시불 삼샤 담아대 돈도 줘 뒤내 제 코스 둘다 차고 없이
1: 코스 둘다 가서 하고 없지
0: 마쳐 전속 준다라 소재가 없이
1: 김先生嘛，对不起，停止结果也对。张阿姨都没吧？俺说我送不得你，确实给不多。怎么下次给没吧？让给伊春来，给是停止写别。
0: 俺表妹上嘛，给是他让写。
1: 俺一起给。

0: 나세위베.
1: 대다. 아치. 대다시.
0: 가르치가.
1: 가리 가르치가. 나니 교회는 무슨 님도 도야 무슨. 야, 랑 칸게인다. 세토스다.
0: 세사.
1: 니란시야. 나란스 김자닌 근에제는 세괴라 심트스 요마지. 괜히 차샤니 난다 미에바. 뭐시 나저 헤즈라 내가 뭐 차가르지. 개체 투 요마지. 이니니에 타가리가 개다메다. 마시, 헤이즈게 가게 좀 물러봐 표줘야 가리이나. 아치, 사실도 아카사, 야크시.
0: 아, 세 가리 야크시스. 데오, 미크 로니시야사.
1: 니든 제스다 군요미. 라는 알에 쓰르싱도.
0: 라는 부친스, 에, 니에포 모시버다.
1: 영아 영아 영아 이한이 기시시다 노스 어디스게 영아 영아 쯤마사 니 기시시다 노스 야 이다
0: 왜 니란 쉬어 세마 기시 잡다 기면 수고 아딩 마다
1: 아르마티니 가르치야 이봐 你谢光了，我这黑子个，光目都差不多个，给你，把我切过去，把我切过去，你等到可不等大病，一年他的，去给爸爸，你对多，爸爸死了不？
2: 现在那个孩子给爸爸死了不得个，放弃去了救助的。但你心里心思的，和你可多钱的，光得这东西。热血的，我那子老弟个子连的，去了，鬼鬼祟祟去压的，不过这些都麻烦啊。你没空这些当的，要死都。 Lepzai ma jian bai qin bu shi. Yu da qiu ni mi du.
0: Ren xia, yu da qiu ni mi du.
2: Yao qiong si, yao qiong si. Tanda yao qiong si wa. Na tanda kan bai yao ma shi. Na tanda dui gang gi. 你就给我几个钱，俺嘴里过了看不过是，你是不是也唱嘛？连着点这些，俺老弟个子连的，等到不会等子大，你们都帮俺接过去。热血的，想这些嘛些啊？俺谈的，我们就拉是连差事，他讲俺呀。 最先看不见要嘛些。

0: 시랑의 세비디 타이자 수임바 고민유시 원장 이 총인인천치 리추리
1: 小肚子 이랑의 바르김 유드리베 영시라 깁샤 오늘 영시라도
0: 예 지도 따라도 봐 이야 지출이 이제 리무 속에 잠추게 봐 대샤나
2: 야, 인다.
3: 네 삽자 대비 사지피기 타골 베티자 소리자. 나서 나그 펑치 깨는 신그 말이. 그시 섭섭 마체체 덤니 자서나 사는 네 삽그 말이.
2: 지 다 샤로치. 랑게체는 추계신미는 펜토르 선부득이야. 추수티니 망치에 추계신이 샤다르다.
3: 롱게 제바. 롱게 고다르시니 콩미도.
2: 야, 인다. 양마야기 빈조니. 아차.
1: 아, 카리아.
3: 아차.
1: 小肚子, 特林罗雷苏.
3: 广大深圳的主席，美国把徐子局记得切开一下，肖战你们都主席。我当你们都主席签嘛，是呗？
2: 小肚子里，让毕竟呢去了主女妹子，你们都心里的心结是啥？
3: 切啥？肖战可，是，我可巴不得打新卡拉我的啊！没事呢，我条来送别吉尼的，对俺随所在来是吧？
1: 钱能
2: 我？开心是，开心是，
3: 趁你去了三百块钱不是呗？
2: 是，给就没给的，没空买的生不多的。
3: 이내이내딩아서레고개롭뛰지배고이러다。让个票，让个月给是呗？没事呢，小张你们都有什么？好事，地主第一呢，老我钱塞穷啊。
2: 让个人。
4: 가르니에리스나로가친보르베让老高肯定有吧老高有年底让个铺子也给你赢了给你给阿拉哈速度吧哼上回你就不在场了叔叔爸爸来你也不接爸爸今年还是有没吧新结果主要还是老师
5: 지항 바스를 두고 조립의 구제 이내 우주 이금에나 바스를 해마다
4: 라는 그 데스라죠 잘 제조 중이죠 고성 우주 이거 역시 이게 첩집의 뉴스 일러비
5: 나 제가 하나 뛰어디
4: 왜 그 말이 해봐 대리
5: 안래 시청
6: 야
5: 잘 되겠지
7: 승인의 대신에
4: 모랑게 맞춰 챕시 마타살레 인트 숨좀 모랑다
5: 장디 돌 섬섬 쳐
4: 메인도 맛있다 두다들 안가 모랑려도
5: 예
7: 다 디스터브 마티 예상 봉돌 셰기
5: 무작게 섬 셰입세
7: 장게 안 원줄 게베 된다디 봉돌 셰입니다
5: 미디 셰지 가져오래
4: 아, 갸따 유에 미사드 문에 잡스면 도와. 전다 가리니에 뚝뚝이.
5: 디 갸따 유다 저하요 마시. 급이 두장 안달라 제 대유자. 삼 코이 디 마시. 삼에 오스탄 특신 일이.
4: 아 특신 가리요. 특신 이 봐서 시내 하차 요시. 아, 니 가게 중국 매봐. 니 보라 니 세 손이 시시.
5: 아.
7: 야청 와지 급이 유년에 미시 경기 구시. 当我在深圳转年算账，跟这结果没相当过谁。谈谈我做，你们两个做啥子？
4: 深圳来算账， tinige nge khal nyin thashi karina ra san chel chu nyi be sicha nga san chel chu nyi yu langa da sa sa ma yu yu san chel le su na nye che ba nyin thashi karin sran khal nyin shi chen ga karin sran khal nyin shi
7: kin ji zo yam nyu yu be san chel le su na kina ni nye khal nyin yu da
4: 용아, 잠깐 쉬어봐, 니 좀.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年前月，三国了那准备，我在那一没了钱。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전진모모 인디디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산 매도 처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르바 인 윤종 사르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교육이 동을 타 참비에 비세레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비세레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두규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订阅帖 健康帖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朋友 초두성종的 凶人监狱 계급이 健康协别 토가 서둔체주로 凶人监狱 변종사비에 탄삼도댄타 허승사댄기 지지瑞양追约帖 就有你 탄삼딜링타 탄삼사댄 탄삼타계제기 누구체제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체규이

0: 어제 지겨울 이유라
1: 让着 저와 심지 없죠
0: 小赵 让心这个
2: 됐어
0: 기라야 내대 비야 하리이다 내내 기랑게 춤두창마 춤두강 신달 제입을 삼죠
1: 시연공세 초장공라게 관타스니에디 오스여지 송기 왜 땡이 캔슬대 랭친유 도가
0: 관타 디공랑한 쯔디니 종조지 로숑카지다 춤주간 춘주지 쑤샤스기
1: 나튜주 장군 사업딘젤은 용리치야 가부유사 슈노 쿠급제고 삼추 제사 콘술 침수벨레 통칼로 골스시가 신비
0: 이내 관타로 항상구야기 레치기에 요코되무주
1: 된다디 니에 신주 슈노 샤샤서두치디 콤부탕구도 벌주구로
0: 그냥 고부딘제 종류나 아니 네 대표야 가리나라
1: 잘은 자고 쉬고 나 고수 침수벨에 통할 뭐 신고 콘소저 와 전부 장부이 규시디 규제 콘수다 유진기 냠레 저와 주고 삼지
0: 그지 지겨루라 그냥 게가 나 고딘제 만나는 용도게 그냥 콘수다 경기 샤차니 돈돈 네 대표제 강준이 롱릉귀벨라
1: 계시 네 콘수다 경기 샤차유는 장사 같이가 용제
0: 전 계란 가르면서요.
1: 네, 다르게 규시디 장르지 제고 삼시오.
0: 계란 그 손달 때나 계란 다 방연에 등한 팔아 네 주도 충분자.
1: 멋있게는 네 슈누스니에디 거르커도다 라무구주 쇼르 삼시오. 이내 가르쳐야죠도 콘수디에게 카투이제가 고고든 쓰시기.
0: 계란 고고든 쓰시기라.
1: 그렇지.
0: 这几天俺屋内人都是啥多，看上讲过的这只，工资的这个，看上了过过肯定是等这几个多，俺老准这个。公民损失这个，公司啊，确实钱不起来不易，你确实的我可能是这对，谁也没多，没事，确实是这句通过判别机，这句听你把控就特别差，然后的，许多送上，你们用些啥买不得，咱们先接过一下去，一年，我的老送的。
1: 孔明尊叔起亚江三点呢，今晚的军马过来呢，来个要钱通嘛是，没事呢，我孔孙皮个作业，孔孙来去了点些，请不明白。先生，你三不六十大呢，确实的，让你这个，让个来个觉得你也辛苦去。
0: 既然我呢，今朝有点不下，前两啊，今朝时间有点迟，都是呢。 규시디 니 샤허르지지 모랑게 기난주 공세 규군요 봐.
1: 용아.
0: 야, 쏟아.
2: 심지 부관토. 나 클라다야. 가리이나.
0: 티부시다.
2: 나주 침주 레드윈 칸티. 코마 유자 나 클라던 거 와지 봐.
0: 랑게 야게 쇼 삼담 용도.
2: 티 Tari dawa di laji marapi na nga o chi lega chaka dhuwa samchu.
0: Rang shwe da. Rang ge gale dhinze gyabze yungbo dhuwa chungbri. Yine ne zuji ge jingmi tiye la karkadu dhinze chaku dhuwa.
2: Nye yungmu le nga lega karche pi nele karkadu chacha gisigi. Yine di nonju kye ma shwe wo. Kanta ngan su nilu xe wuxi re ma zhe.
0: O che za.
2: 其实让了克拉当亚的，你让了亚西亚伊。俺也是西亚看的人。你啥么肯这是当的？其实让给俺做买不到，俺吃连脚做买不呢。就像那休息的，你过年时节，看嘛连不起那这个人。没事呢，他这个休息的，来端干了永不轻不拉不咯。就趁做来端干了过年时。趁大地气都俺也去收学。 让给 K
0: 林别，谢么说？让给些你的这些路边，
2: 顶这起码是，让叔叔恰巧住院的来了嘛是，一年让给来个二千平的。

0: 心不了，我跟牛奶就飞飞飞的，还是走的哎，密码我盯着的。他家这个密码，我年底记得点不起来。人家小学生我心不死就，等到初二新毕业，才什么痛呀呀的。
1: 이 미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퇴기담 열경 샥투소기 진우직도 되비에 숨직도 되비에 내유식인비에 매균퇴라부유
0: 아! 대자금금미징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당 통순이버라 최세기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기지각도 로규규람 기르기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자기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퇴인시 중재 승유래 대바퇴인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침범민도 매균쇼양 제마 조여톱디래야
1: 매균쇼티 대수디미그 계기 텁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쩡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중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르제시 딘저망부 신동당소 俺这批在啥干呢？人家天天吃我了，俺男生就这吃过不了，至少看这都点了就没肉。
2: 美军国军吃饱了，至少用两多兄弟，美军的价格都是舍不得动。女性温锅汤穷都动胃，子女空都吃不起些，现在慢慢话女性没办法吃土。

0: 영 스타로즈 영화 영화
1: 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八幺七七的， 주저!
2: 징지, 랑할 자가용 봐.
1: 주저랑 가슈야.
2: 아, 갈라수지 지규. 랑 아자 종기나 립내체 전부시 라차하니 교과시에시다 딱 봐슝 뒤로 봐주위. 당할 수수 갈라수 교수자.
1: 육쇼, 니 갈라 뉴제 기유. 갈라 소망시, 나랑 이님도 사도.
2: 지가 징지, 先死个着，
1: 走。

0: 쇼 디린 뒤쯤 유도대 나라니 야오시 통부인다 이게 즉 시야유 계시 주저라 매비나 나 드린 시깁제 대야 여마시 인다
1: 왜지 디리가 제비지 아 내가 리
0: 주저 나가지 중지 시험배 중인 시가 중인
1: 쟤네라 권해 바보를 아
0: nghe thằng tên trên sang bị nợ dùng của mà xí
1: sáng cái mà sao này thằng sư bà đặc ba của chị nhiệm độ ship đi của chị là ông coi giáo sư nợ mà ba phải xí bé đi đó cho cái thằng khai chơi
0: gì rồi yas
1: chị chứ sáng còn này phải bị chị là cho mình xin đã ra chỗ khi mà xí
0: chị chứ
1: 俺当的中医抢救送上，更具体了，是不是的？来我后头接我什么多？清明个来的这些病呢，就能用过吗？是，嗯，今年辛苦，让落地不休息。我交不卡最下那只多西体院的，你让鸟去送我些。哈哈，一年，你来罗几个？俺若不去到那里，让给让脚步，两个赛罗去到那里，等到他个里面。
0: 주저, 이 주저랑 라 둔다디 시야왔으면 돼요. 지만의 주저랑게 야니가 발라 제가 먼저 용두게.
1: 니랑 교부시다 세 뉴욕시비야. 니 섬지 쇼고섬네 자기 교부에 넘겨디 자기 식마시. 나 도와보다가 거다 수나 십지시기.
0: 주저, 나 중이디 근처 참에 주저랑게 신기해.
1: 신매, 근처 잡지.
0: 당도 내 내가 야오시, 구직 제도 탑상시. 이내 내제나 야닝발라게 나 구직 돈이 야오도 못 숨비나. 내 당대 내가디 지단지 남로 용마시. 간인스나 마랑발라 총유 전수 전부대시보. 총기나기 구직 시주 내내 고사치디. 콘을 가면 송아요시. 주저. 마님 시에비나 계시. 모랑발라게 nghe lẽ cái chỗ yếu một đống súng bị nó nghe đuổi làm để chỉ đang chuẩn sao bây giờ xử lý
1: chuyện này quá chỉ mà để cho chỗ cái yếu hơn đôi chút
0: chú chó nghe chú chó làm khán giả
2: 我那个来送送啊，对，你让你给阿姐，这是得来送的。嗯，你到。你去哪里去？俺是跑罗北去了。你那家刘老休息可没去得不去？刘主任呀，休息必须下送了。这休息动作，陆队里主任过去，休息组队呢，特别不要去。
3: 喂喂喂, 경기 인슈타란 도와. 제 숨락스러 도와. 제일 돈도 인게 레스비 경기 샤니에 반직제 되어시. 디링에 기라니라 담시오. 긴제시라 추디사베 야스워시. 너 좀 망시오르다.
2: 왜? 니에 기라니다 돈다 추두샤유. 니샤니에 삼시라 담기. 俺俺做春子来团干，过足足上山，是不是两千年才回来喝药去？幸福俺俺做老婆的这些不如，其实没拿钱都有病呢，没拿了，其实就是生病。幸福的俺俺做春子来团干的，你们都也这样瞧着，跟着多。母亲也不行，便宜呢。找我多少钱啊？
4: 成不下下，多少个啊？
5: 瑞贝，
4: 你也差不许事。
5: 我们多多啊。
4: 阿妈。
5: 爸爸，
4: 是幸福。
5: 让自家用吧。俺正做完老公做年多，是叫上做兄弟主播欺骗，那么少开张公务书记，哪儿打死这个羊皮？小豆子嘞，打个羊皮的。
4: 呀，阿妹在叫。
5: 豆子，我打死是的。我心可多个啊，阿妹真凶哎。
4: 他的那卡巴给起些心可热。
5: 哦，
4: 那不。
5: 阿妈，爸爸给你，我那个来考个穷事。
4: 나다 친지게 용보 망스다지에 샤도즈 총기나기 부중한 당토 치기 키니 레르 비용거지
5: 샤도즈는 니가 소스다 케메 계세 총기나 치치미나 얼로데 비옴도
4: 지 너부
5: 이랑 아무르다 아메 방가 뜻대요

0: 나로 여민다.
1: 로 여는 여보시. 장아 시나고야 하도 저도 없중에.
0: 나 셉시 티귀 레그지 쓰기.
1: 알레.
0: 팀의 계지 기회 레그디에 진행이 다와지 라지 송당 함께 받고 쓰기.
1: 지.
0: 도스 제지 계획이는 은이라 다와지 균통 조동도 가.
1: 맞지. 잘 파템지로 니 도세 받고 돼.
0: 어.
1: 어, 이 졸류라. 나 드네 봐줘. 샘으로 겸을 도고. 또 드네. 드네 봐줘. 대고.
0: 아자. 아지. 야니, 요배.
2: 어, 어.
0: 부디가죠.
2: 어.
1: 야니, 요배.
0: 저 장기 보디게 주아.
1: 용아 용아. 계란 이 진짜 주셔.
0: 띵이 키고.
2: 아자. 띵이 아자랑 키베 둘러이. 아자랑 게 체지게 참부 유메도 아.
0: 야랑 조선다 추수가.
2: 나 점치야 가도. 전동 아 점치 당아 기비 염문가. 됐다. 니에 잘라 야바 가르키도. 냄새 된주나네. 니에 카나보데 주키메다. 가래스는 랑게 페베 범위게 냄새 숙침 주야요 말이. 제단된 주 지다 냄새 이제 이. 아자랑게 튼데 쳇다시도 아.
0: 용아.
2: 아자 되다. 시우 팔린제 쳇다시도다. 이네 아자. 냠사디 지수 제부주고 게 용야요 말이.
0: 돈돌럽 좀 세우시. 띠니에 싱그 유.
2: 세 사월 유네 왜 남가 치부리.
0: 가리 왜 남가 쓰고지.
2: 낭든디 아자나리야 시제다 통계 유나 냠들은 시게 대응 그래.
0: 아래 디주고 마시 수소 이지다 미르 구십 제심 거지. 좋아.
2: 아자라는 문에 균도 참시라 중샤.
0: 저도 주야 뒤 출시약라 아.
2: 아자랑 출시다. 예전에 아자랑 참고 시험 봐.
1: 아, 년원에 고추염소. 잘 가시야. 봄이 야르부터 주 까만 큰 주마시.
0: 장기신 이제 신년 요시비. 남자 주야 뒤 마타 레총샤르 진주 지고시 꽈마춘 그 주마시 아. 您节目是啥子啊？
2: 舅舅，俺爷录音的。
1: 舅啊。
0: 你让给我。
2: 阿姐，阿姐让舅舅来永不忙要的吧？
0: 都是什么游戏？
2: 钱的卡名度。
0: 卡介绍。
2: 舅舅来什么月不着？
0: 你永不进来来忙有年来见面的见面，什么还是有不？
2: 겨우 망치에게 아직 수술해 준다치에 샤우 도슴제 요리 니에 대나 주저 통계 아자란다 둘야 민두 아자 아자 니에 다가스시에 위 문에 머지 아
0: 야니 란다 칭지 여우시도 닌다 참부제 뒤에 가준 딩마시 나 이미 기기 이내 칭랑은이 소화계야 표베 신다 계시야 민두 딩위이는 총주 나 대디 랑주저 나마 주야 라디 야우시라지 승비 김상의 내 총주 주부 나치 밀람 군주가 내가 전부다 김상 삼다뱀도 진주 구비 요마시 디코 야우치 마지베 아 이내 탄데 진주 류토네 규몽고 스토용기 팅외다 지고 마시아
2: 규긴디 아자라 얘기치 주저 다가 대자 쳬브리
0: 今年请来我那些皮呢，我那来老马鸡，请来妹子的那爸爸大你们都请来吃下去呢，该休息。人家来个去，我那天卡拉些，你哭，得别个那我给不是，一年他的重庆那列子，肯几天了，听我到整马鸡，三路忙过当过月马鸡，肯几天了老俊请我月子，请来公公阿姨生病，
2: 一年阿家就要请来，那么公就也不念心给。 총세 좋아다 정기난 소화기에 정 말이 이네 아자 주저 베디 마고 미이나 아니 근데 지도요
0: 가르치야 유버 긴저 시내리 니에 산다다 보고 바보 마시비에
2: 딘저 인비 이나 아자랑게 주저 로고 치에 얘기해 다오래 시에무도 소화큐 말이
0: 장기 시에 부탁하시 니에 로고 치에 얘기해 다오래

0: 신포 당당한 숨부터 얘기 없이 이 내들이 한 소요소나 축부시시
1: 왜 관타오
2: 근처 조소 저기 사수이 줘 아 다다르 신포 나 저 윈팀 좀 도주기 디레가 랑지 제인다
3: 어

0: 참 심심하구두와. 가르쳐버려.
1: 내 보인디.
0: 아, 농도 들여차야 가리 있나? 딱 근데 지가.
1: 같이 하유. 머티니에 깨던 규지. 喂, 幸福。 你先死, 让开工资马达了。 俺做了三年。
0: 何时总?
1: 幸福给石校长最头大列顿康里要你, 俺们家是不是给啥?
0: 妈是, 大天这还是我的, 就是现在自己满脸不呢, 中国的拉萨不是吧? 当然这是个, 没事情大家是个, 罗琴堂马的呗。
2: 마리 이제 칠로베 괜찮은 용도인.
1: 조각이 앞에 사야 미봐. 칠로베 둘러가 가르쳐 줘. 좋다.

0: 你看看你的事儿吧，明天我让俺做亲属，俺亲属的这些连学习嘛些。幸福，弗兰克可把心说。天数，亲属，让开家头么子管？年少学民的嘞，学么书，人家天会送去。年光的家心不定这十八年嘞，谁看么多去么书？
1: 大差不多。嗯，别啥说事，今早看不出他么子别。
2: 大玉说，看到俺当过你苦也么子，隔离休息去给三四天前到四年个住院。俺来满足的，第三天有事，夫人可给明家乡村，控制话记得送去。
1: 我才就没有，我才就没有啥子，我才就没有，这个名字多么的我才也没多。我马这把让水连起个呀。
3: 主任啦，快做俺做的，看见这面所有事情。
4: 用啊，这面打错，看见那电话自己接，快做俺做逻辑的，连手都不接回。
1: 你那主任啦，快做哪个那俺做本部，光业这屋里上帮大员的。
4: 用啊，快做帮大端去了。
3: 哥，对对，收拢的下手点。嗯，呀，阿姐，跟着就说，看着跟着就说，接着看着，
4: 现在真这么这些代表啊？
3: 这，接着要出面了，你跟着是哪位？哟，你看嘞，你看嘞啊！
4: 给几下肚子，痛痛的，管他，这怎么的？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 就算年龙都就要安扎的。
0: 夏老师，谈到那完了，人家顶这羡慕啊。弗兰克给，叫我顶这一刀当个切的，弄这羡慕小小事情。接了，我让做下边这些店呢，我让做点东西吃的，什么好事啊？我让做春节来端卡了，幸福的这些要准备嘛菜。第一个了，我让做春节来端卡了，用钱不出息啊。今年第二年，我做下边接了。孙大姐姐，我让做大主动下笔。今天我让做怕了，我说你们接下的，媳妇去接差别接了，谁管接？
4: 我那姑娘，我那养在了是个，幸福的弗兰克了，卡是一个对不啦啊？
0: 心头对。
4: 嗯，
0: 给他你的鞋面。弗兰克的幸福的中国内陆嘛，我下边接了，内陆顶最出来了，从不跟这些国面的内陆嘛，我点下啥？接不起。弗兰克的，我做大幸福把个内陆顶做什么鬼铁去？弗兰克给歇下了，穷人了，那我们担不起。幸福在许多，上帝说你成就感起呢，点点头大很热情的呢，这么多小水要我做你的成就感要我做的事情。
4: 好多多啊！
0: 一年，弗兰克给，我让做成就来点干，啥些想大起的表呢？工作公司大，全部有起着啥？切不起，成就来点干啥变难了，幸福了，连那些有起着啥？
4: 是，那你是不是歇就？喂。国内这把也有嘛的，幸福俺这里通过挪断去买吧，是吧？
0: 哦，等大起其他人打出多少月？长过些呢，这中间休息注意一点，幸福的切切其他些时间嘛。
4: 是。
0: 年前呢，俺俩做当用钱多，幸福了，年不到自己真的生病。
4: 这都这都这我穷，都是让给没让了，趁你准。
0: 听这有啊有，今天都涨薪呢。我让做没让了，加几年呢，算怕这样子。吃住呢，贵怕着吧。幸福的力气大些，没让了吃苦这的。
4: 的，吃苦哎。
0: 哦。
4: 上个些东西，吃个都这贵硬些。一年学不出来个几年级了，吃苦是真的忙着没着啊。
1: 我那忙差不着。我做来投行的三七八官调钱，通到那么多的，加上我追求求着。加上人家。让给莫让了吃出嘴，
4: 真阿真的用着阿么的？
1: 年前的他个这些？
0: 哦，年前呢？ 무라라 핑제 마젠 가게 심미에 봐. 이는 얘기라니 세야지. 미스니에디 레카체니 금저즈고다. 기란저의 금저즈인 레카체비니 좁디비 역시.
4: 마시 관다. 장게 키치에디 갸담로고 베스 드스도와. 장르트스 쩨트쩨트.
1: 나스 로용비. 하.
2: 침집관터 냐망둔 지구의 추위기 수면 예둔 자튼도 통원주 디카 쓰지 통도 지 집에 지 람다 망수스
0: 장티치 시작하시가
2: 냐디 팀나네 통원주 장갱아 제시시키는 용기시비에
0: 급기입라 망수 지구의 추위기 수면 예둔기 자튼디이나 딘제지 미다 미파로 총기위 내자 무야바 무빈담바 라소 디트로이트에 정확하게 준비했네. 수면 학습기 이등 것이.
4: 장기세 부탁해.
2: 같이 해보시.
0: 제점소 안 쓴다 시기. 돈도 줘야 쓴다 이비.
2: 집에 질남다 망수.
0: 집에 질남다 망수스나. 딘제스리. 지단기 지속 지구를 출라. 투모토 지단기 자퇴다 공수 인지 송부지. 더디는 시에나 군주 예보다. 좀 절지구리. 是吧?
1: 아, 생각你了吗,对的? 你,你的心愿? 让见到这吧?
0: 三七七八,牙齿。 哦, 同德当差去, 我让住到弗兰卡帕了, 要不然就等于一个鸡蛋家的下差数。 耶! 耶!
2: 看看下头就是耶? 你要看看我住当过几个是三九? 我最近准备兄弟看到用过钱不是阿不是不?
0: 他是耶!
2: 用过钱不是阿不是呢?
0: 俺这小三三姐用过卡拉妹妹身体给红麻子前头亲手辛苦搓地来拉个想地修个是吧他个的我有啥的我那一家拉养不起他吃的瓜媳妇哦举起的这连土亚天了让给姐姐想要的姨你可拿你那的虚皮关头让给俺抢个这样麻子别这样这样我去让开出过
2: 哦，让俺俺用俺差不多嘛啥嘛啊，用过忙子啥子，亲手俺来不过重给俺吃几鱼，管不你懂个，忙差不是别，哼，哈哈哈哈，都是俺爹嘛对的。 검지도
0: 幸福 교시대 랑라 차게 쯔디 망고스케 요마시
2: 아레
0: 이년간 쯔 랑라 냠부제지유
2: 냠부제예 신유게 짐즈바모도 냠부 요마르 쓰기 나 디부레 신년에 냠부제 냠비
0: 디니 로가르바 프랑크게 세야라 규시디토라랑게 제제침부샤스기 침주례동강 댐비다르 칸다수 침주례동강라 남자라토비나 안주이네 갸치니네 숨파르기 냠부치시 디어 치초네 치구이파지 어 안주이네 랑라 갸치숨제세유

0: 용아 퇴선 퇴조 나가스네 디지기 뒤미도 이내가 퇴배지라 진짜 자격아 레그세우이
1: 저 저랑 숨어가 준타도 매 저 아자 기랑님 소외 될까가 가르이네 말로 겨치다 이게 똑바디가 오면 준대로 로봇 제조 이내 레그세야 된다디 이게 준수마르샤
0: 자타도 뿐지지기 준이치고 말배아
1: 주소 이게 구지디 뿐지시다 마시 이마사시네 이게 미주 카다데제 레그세는 화용시 수수 배송되제 용보사오시 아사식되다 준비 가수미도
2: 자, 레스나병 나 주의다.
0: 왕치즈! 왕치즈! 니가 다들부터 기량 조소 다가랍다. 기량 나 로봇만 잽시, 배도 유해제 되기. 용아, 니가 선이란 레그네 퇴소. 나 레그네 퇴소는 기량 교부대 원고수가 교제.
3: 왕친라, 라신게야 디숭에. 니가 근데 차없이. 미수장 레그 차로치니 야주스만 럽지. 통통이야 니 바벼자 친절 워스 맵수 없이. 让 워성미도에. 让给我的你说你是个爹哦给不给我个事的吗这让中门穿给我们的呗那你从你那永远记了让给你这个米都赔给我们都是这从你那永远的忙起来的你也去都是让给俺们有点点给米都你那让中国那么有点点有什么他那给我他把等给我嘛是我是从你让切不是呗啊

0: Ramu, jen nang dian gam kachie xin suwa. Nga chen zu yim xin mi bia, tu sur dian jie yung bo sou yu, rang ge yos dang yung du ya.
1: Nye rang mo zhu dam tang hui yi. Chen zu guan to, rang ge wun nang a mo zhu dong si gui yue.
0: Nye rang dong si lo bu yin ba.
1: Ke si nye dong pi yi ne, gim bu jie tu mi du wa.
0: Xin fu, nye rang ting kachu xie xu, gim bu jie wo qing ma zhi, nga dian ju yu.
1: 我找研究有事过是吧？前头俺研究有事别。啊，这。用啊用啊，你莫知道就，莫知道你的，让洗碗机。我洗米多，让个单用什么机洗机？呀，真简单。当初。
0: 돈을 약속해 돼요.
1: 짐수 관도 디디랑게가 멋지다노 제자 야스기.
0: 야스야 그래요. 라모 신자 님은의 신의 저거 상고시대. 네 뒤주 주주도 오죠.
1: 다시. 네 랑카로와 제조.
0: 네 칼로와 지인세. 진랑게 탄다 레카 주시기나.
1: 랑게가 칼로와 대주 제비히나. 네 계지체 집주 디귀 레카 제조 칼로와 지기기. 랑게 네 라제 반의 용기시비에.
2: 杨拉西巴达斯一边，关涛，听对面切皮呢，给不许多啊。何子怡，卡起雨。嗯，等到罗阳新队啊。
1: 你也拿了关涛给俺毛子那股七次七八次那个银包。
2: 啥牛不对？咱妈这起给。

0: 도즈 바바 아마 럽다
1: 야 노부 교 암라스 페다 교치
2: 알라 암라
0: 에
3: 쇼부딜리
4: 쇼부딜리
3: 쇼부딜리
5: 쇼부딜리
3: 쇼부딜리
4: 쇼부딜리
3: 침습관다 쇼부딜리 쇼부딜리
0: 신부 쇼부딜리
3: 쇼부딜리
6: 다다리 뉴진지 랑데샤 중야
3: 예 디오 균도망도 큐시샤
6: 야추
3: 침습관다 기대지리 균도망도기 큐시스시
6: 균노스나 민치다 멍투스나 쳇치지 도르튠시나 멍투스야디 딘제지 배차샤나 란 남자 주위체 전투위네 멍위마 담치 라게 남자한테 도르튠난데 차돌 삐바스지 계시점이 라게 전투위베 레그데 로고 부추무다 쳇치 라리 이치 총비이나 콘츠라라 멍위 쳇소 치로치지 응위 조베지라 라게 전투위베 레그데 제아요다
3: 아니 다체네디 자와 상구치지보
6: 다그리 멋있다 자와 상구치지 이내 미고 미만년 체부와 단다 미카지게 멍우초소지야 칼키지 커블기야기 레그든 제치워지 베차샤나 규시디
3: 아레 니신스 니신스
6: 로든 싱포 나 레그차가 신는 용도에
3: 규시
5: 쇼부디레 쭈루가라 싱포 쇼부디레

0: 허지 디 어 갸람탄네 주베 미도 컴디 마트비
1: 시 닝제부도 괴
0: 장게 미도 컴디 야오시아도 고 경청아
1: 디자야다 렐 하부시 왜 미도디 대쇼 아
0: 허지 미도 시리 닝치비스도 친나게 켄교시 대지지 하시오제 nga le che sa jing ni yao wang shi ba
1: de jing ne yao ka zui me do a mi chang wei tong ku shi ba
0: qin la zhang ge a jia xin fu le sen chu zai ke yi ki ma shi ba di on
2: di di hong la zhang ge yao che xia me do de ma bi
1: o
2: ding zhe ga bu yue
1: ga bu yue
2: zhen da de yue na chu zui dan ni ma shi zhang ge no de gang jin jie ngui duo zi lian shu ni shuo jin zhe shuo le de gang li ne 가스가라 메도라 유비나 창문나오 기분 거죠 봐.
1: 형아.
2: 이 냉온 주차 견디 가스가라 탈림이 없지라.
1: 디들 해라 없지. 왜? 가부 중요야.
0: 가디 가부 중요야. 내가 차가교.
1: 용아 용아.
0: 메도디 대쇼다. 뭐지? 자, 자, 미도 송아 주니베. 디성친 나게 순교시. 님지 갸랑카네 미도 주난 켄용제 신미도. 관타게 꾸미다자. 가다취니 짐주베 중도 칸디 미도 동르 능시 수도와. 나레 미도 동르 능시 수도와. 탄디친라 뒤주 좀다가 상오가 뭐 침피는 카스가 미도 주가 주기. 레다제 제게 나 로저 스디. 다양 지리나르 미도 주가 친송아.
3: 딘제 쳔냐 쉐르버 미사데 칸제 쳔네 수수 가쇼스 거르버 데가브 유네 타가 체주
0: 니에 간고 쳔미 뛰다 탄데 칭라 미도 다자데 비아라자 빌스르 쳔지에 팅은 능시 뇽스 중 미도
3: 딘제 야 쉐르버
0: 지 니에 산바 지마 미도 동르 지 게비아 총비히네 칭라 디나 미도 지 추부히 딘데 짐즈베 중 뒤칸 레게체블레 기비 용구시
3: 你前呢你这钱你要多进来打过来的三列钱了搞不起来有戏你就进来了别的鱼轮子就成大熊似的儿子了要你也给不了给不起给一遍你这肯定也不就进来让给给说哪看起鱼啊sorry
1: 老婆就是想送你看垃圾啊说哟喂今晚上杨子卡住给今天的没到主干嘛住啊你熊家老妈这边你英雄给不着几个月英雄没给别的今晚要给托嘛是卡住几个人给托当不老杜哈过年几时大半年英雄给不着切子俺家的他妈这个你也没钱的老杜给切我几个月老杜给切来个你也没过切小时想给新买吧跟住嘛去的
0: 哟说
1: 姐，
0: 你也新棉，你也拿下，到底是哎？
3: 唐子的，新个特别贴了，就进来了，先换一个码的，就进来现在准备就你还红棉的，到了哪个月码的？
1: 喂，工作陈嘴皮呢？没多特别，我还给是吃个多，上个新贵呗，工作大哥，叔叔哪个没多，俺再去用去，特别还给是吃个多，你也等到人不来没？
3: 陈嘴皮兄弟看个米，进来了搞不起来嘛子，同到垃圾巴不得。
1: 嗯，
3: 好子，看个是俺最进来。
1: 어, 짐집 리우라. 네 계랑 메도디 사지사. 사워지나라 추지 겸탁시. 추먹고 큐너마 겨라.
4: 러스 터제나.
1: 겸나마시.
5: 아!
1: 아지.
5: 돈다.
6: 진짜.
1: 돈다.
5: 그래서 마무리시야.
1: 가이다 가이다.
5: 진짜 팀나네 유.
1: 가이다. 지시스 담당답이. 통사메다.
5: 俺给忘了俺昨天没到忙不停这着急不会这忙着多给俺给不灭到的用不对但是没到的不灭到的用嘛是没事不忙着了不灭忙着多的故事很久没就到的用嘛的嗯的给俺没到的给俺那点的人情没事多你那吃的伢点呢吃没年不是可给的旅游也不算是没到人情没到吃没什么可以的人情旅游也不是没事旅游这么可没多吃没什么什么对的
0: 让给行吗？是，这么弄的，这么行不行？
5: 那这次进来。
2: 呀，
1: 你这可有么事？
2: 咱们聊起来唔多呀。进来。
1: 哦。主任，让姐姐她带头带去，你也叫那几个女兵，每到花木的六个八星，让个名单出来，俺屋里个注意。你娘好。
2: 亚楚，进来。你到了高碑园的桥上，我去了。一年，团儿两个退休当了员外的。
1: 有。
2: 呀，
1: 亚楚，呀。
2: 让给你女真的过日子的。
1: 员外，你二年没到了去叫，今天我请过。
2: 马瑞，我。
0: 你这个亲姑，
2: 幸福。
0: 嗯。
2: 到时呢，让列查说呢，你兄弟看着晓得。
0: 哦，有啊，你心思。
2: 亚楚。
1: 俺学姐还说嘞。
2: 幸福，让个亲娘看得起的，人家都是点的用啊的。跟这些呢，苏州人这两个也好吃过了吧？可对于你们到了要去这些店里用阿用？
0: 是，人家听我们到都是些苏的嘞，进来的可不定是几个三毛九。真最不管他，进来做卧底，听我朋友爹爹，今天说别吃阿天了，搞不起来药食，创给那药别急了，没去起来吃的，谈到没到那边来咱搞不起来穷下，前三年买七十了没？
2: 年一年，进来的灭到了要去接了，搞不有不得新个月。一年跟这些年嘛些年，地震最来点看这么多，灭到送块棉吧。倘到仓房那么啥不准接，搞不穷要钱。一年你家进来的两个忙活是退休登记。灭到了要去接做好些，人你的两个在这些了，那我们当不起，没头顶这些的用嘛的。年轻了，人过身不有年大，我怎么不用不新个月？他能看到你十三一别过来，趁着来电看没了，肯定先头要嘛些。第二三千多个，进来的宿舍用不燃料嘛多三千，没通就去送报税。前张同大的，你来电看没手机来写没？今天天里让个同事话，进来的你来个来，那我肯等你多。
0: 是。
2: 同桌，你家都在上么？让个俺绕去过是吧？如果你手头做利索呢，没其他同啥要嘛些？同他进来。趁着来电看了要买的是，你点开这线图吧。
0: 趁着关头，起码年轻来忙着赚钱，两个退休忙着起钱。今天让你看个书面。
2: 幸福，让给俺来上去去了。谈到趁着来电看了没忙个算账，听闻俺当初新东西的正嘛事。可是里面两个停车区域呢，你同都睡不着觉的呢，想他跟这些有谁？俺们这两个。生产几块钱的原样原嘛是，人家直接送过来吧。
0: 是，你先说，哪里说呢？你要我去那边去。喂，哦，阿姨，卡的，杨啊，你来啥杨桥？
2: 卡车多。
0: 请来俺东港米吃一下。

0: 아자 신부 내 토고 있시다.
1: 어. 증 와서 증 와서 아래 도서 깊죠.
2: 야. 가르쳐서. 지. 고유 유배.
1: 낭다민도 낭다민도.
2: 고유 유배.
3: 내대 유.
1: 맞지? 고유 유배. 정마지 정마시.
3: 야 정마시.
1: 치천 당시. 대변 주제마 돼 야롱. 낭다민도.
2: 你这个这些别，媳妇打了瓜子。
1: 啊，南大民都。
2: 你打去。

0: 行吧，行吧。
1: 디네 피다. 아자 행복.
2: 어.
1: 키니 사사니. 카츠라 쇼무중아.
2: 카츠 쇼무주.
1: 니 도스테네 하고기. 남규랑게 칭나래야. 레오 로고치. 뭐라 헐비시라도고. 타탄다 로고 맞이자. 틀라차를 빼리샤.
2: 도규시. 너스스키 주기.
1: 라이 카경 맞이다. 랑게 빼 칭나 중디도. 니에디나 소소 레가 체브디 디에디 레가 레카과
2: 쇼첸
1: 아
2: 탄데 레게 튜즈 마시비 디레 소소 레가 체가 큐
1: 마 두인다
2: 응응

0: 집에.
1: 경호유!
2: 하이! 어! 하이!
3: 로키! 하이!
2: 하이! 하이! 하이!
1: 에이! 하이!
4: 으지! 떴으면 티러이!
3: 체력을 지치기!
5: 예쁜이기 락자야 어디 찾아 기부주 소도 그래
2: 구경 먹여 가래
6: 셈 뭐죠
0: 니엘 심지 셈 조지
2: 오 계속 선아 주에
3: 긴가 다스도
6: 셈 나 잡시도
1: 노팜 침부도
2: 어 신어 기회 선아도
7: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8: 你看，也就是那个样子。今天你进去，选修分中间站，对吧？跟着学。